就是

0: 种。
1: 啊，都多少回车？快点！
2: 拼凑出的是浓浓。

花开，我本不是去喜，我本不是去悲，我敞开胸怀为您等待。

夏天，我们肩并着肩，聊聊心愿，坐在微风吹过的海边，怀念从前。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6.1 국제아동절을 맞아 5월 29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연결시 향량유치원 연하소학교를 찾아 소년아동들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전주 소년아동들에게 명절 축복을 보냈으며 교육일선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광범한 교원들과 교육사업일꾼들에게 진심어린 위문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소년아동들이 습근평 총서기에 간곡한 가르침을 명심하고 어릴 때부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원대한 지향을 수립하고 지식을 잘 배우며 심신을 단련해 조국에 보답하고 고향을 건설하는 기동감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향량유치원에서 호가복은 선으로 미술창의관, 과학기술관 등 기능구역에 들어가 프로그래밍 유희, 모래 그림 창작 등 특색 수업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그들의 동심과 풍부한 상상력을 거듭 칭찬하고 그들에게 명절의 축복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치원 교양원은 아이들의 어린 시절 가장 부드러운 수호자이자 가장 친밀한 성장 동반자입니다. 이 일은 평범해 보이지만 모든 학부모의 간절한 기대를 짊어지고 있어 일이 힘들고 책임이 태산 같습니다. 광범한 교양원들이 유아의 심신 성장 법칙을 따르고 보육과 교양을 똑같이 중시하며 교양을 즐거움 속에 녹여내 아이들이 생활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며 취미를 키우고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우고 동심을 유지하면서 성장해 그들이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하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연하소학교를 찾은 호가복은 교정 환경을 살피고 어학예술과 노동미학 실천과 정확히 파악하고 공통성 증진이라는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사상정치 수업의 정신고취, 인재육성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

말수있는방식으로이광활하고아름답고풍요로운땅에서여러민족인민은모두하나의공동한터전을가지고있는데그것은바로중국이며모두하나의공동한신분을가지고있는데그것은바로중화민족이며모두하나의공동한이름을가지고있는데그것은바로중국인이며모두하나의공동한꿈을가지고있는데그것은바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하는것이라는것을명확하게설명해줘야합니다이로써학생들이유아시기학생시대부터올바른역사관민족관국가관문화관을확고히수립하도록교육인도해어릴때부터당당하고영광스러우며자부심이있는중국인이되려는뜻을세우도록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소년아동은조국의미래이자중화민족의희망입니다소년아동의성장에관심을가지고인민이만족하는교육을잘운영하는것은당위와정부에밀어버릴수없는책임입니다전주각급당위정부에서는소년아동과소선대사업에관한습근평총서기의중요론수를깊이관찰하고당과국가를위해인재를육성하는것을견지하며소년아동에대한지식전수능력培양가치관형성등재반사업을통괄적으로들어주어조국의미래와민족의희망을잘교육하고기원해야합니다각급각종학교에서는덕으로인재를양성하는근본임무를단단히다잡아교수내용을일층풍부히하고교수질을제고해덕지채미로가전면발전한사회주의건설자와후계자를더많이양성해야합니다광부만교원들은교육사업에대한요래를시종유지하고알심들여인재를길러내며아이들이성장하는길에서인솔자가돼그들이인생의첫단추를잘꿰도록돕고학생들이보국한국의큰뜻을세우고책임을다하는분투자가되도록인도해야합니다조당위상무위원이며시당위석인왕길보부조장정권조직속관련부문및연결시정부주요책임자들이상수란활동에참가했습니다5월28일시생태환경보호및생태환경보호독잘반영문제정돈사업지도소조2026년제4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주당위상무위원이며시당위석인왕길보가회의를사위하고연설했습니다시당위부석이며시당인김봉이회의참석하여사포치를했습니다회의에서는사회주의생태문명건설에관한습근평총서기의중요론수를전달학습하고연결시사건통제및감량전문행동방안을논의했으며제3차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기간단계적3상황에관한보고를청취했습니다관련부문에서각각태도발언을했습니다회의에서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반영문제정돈을잘틀어주는것은생태문명건설의정치적책임을시달하는엄격한요구사항일뿐만아니라군중의생태적권익을보장하고도시관리수준을높이는핵심조치입니다전시각급각부문은정치적전반적차원에서아니란생각요행심리무사히넘기려는태도를단호히버리고모든문제를성실히인정하고전적으로수용하며엄격하고실질적으로조사및정돈을추진하여모든일에응답이있고모든과제에실행이있도록해야합니다회의에서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아는즉시시정하고신속히조사하여신속히시정하는원칙을견지하며군중의강하게반영하는연기오염소음피해쓰레기무단투기등문제에집중하여진정성과단호함을가지고조사및정돈을전개하고정돈이완료되지않으면종결처리하지않고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손을놓지않으며문제의발생및확산을단호히차단해야합니다사건통제및감량전문행동을착실히전개하고전지역조사근원관리를견지하며장기간해결되지않거나반복적으로신고되는문제를중점적으로조사하여정보조사의전면피복과문제상황에완전한파악을실현하고조사된모든문제에대해항목별로문제명세서를작성하여작은위험이큰문제로개별문제가공통문제로번지는것을엄격히방지해야합니다하나의사례를들어여러측면으로확대적용하고전시에서동일한류형의문제및같은분야의위험요소에대한조사를전개하여하나의문제를시정하면하나의분야가규범화되고한가지류형의위험을

0: 저지하여 홍수방지 사업의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점 분야와 취약 단계에 집중하여 각종 예방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감증 및 예보를 강화하고 강우량, 수위, 홍수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며 갑작스런 강한 대류성 일기 예보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저수지, 하천, 지질 재해 위험 지점에 대한 실시간 감측을 강화하여 수위 변화와 지질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며 예보 정보 발표 기재를 정돈하여 조기 발견, 조기 예보, 조기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 점검을 심화하고 발견된 문제의 위험 요소에 대해 명세서를 작성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저수지, 제방, 하천, 둑등 수리 시설에 대한 순찰 및 위험 점검을 강화하고 소형 저수지 위험 구간, 취약 둑 구간에 대한 순찰 빈도를 늘려 위험을 발견하면 신속히 보고하고 과감히 처리해야 합니다. 도시 배수 침수 방지 시설을 전면 점검하고 배수관과 빗물 맨홀을 적시에 준설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 저지대, 지하 주차장, 지하 차도, 낡은 소구역 등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방비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모래주머니, 배수 펌프 등 장비를 갖추며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적시에 침수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질 재해 위험 지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전에 대비 방안을 수립하여 위험이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관광지, 여객 운수역 등 사람이 밀집하는 동시에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싸워 정보 공유, 자원 공유, 행동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홍수 방지 기간 지도 간부의 현장 지휘 근무와 24시간 당직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고 당직 사업의 직책을 세분화하여 홍수 관련 명령 전달의 지연, 위험 상황 보고의 지연, 비상 대응의 지연이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5월 30일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은 49기 인민정부 제56차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과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상과 행동을 당좌의 형세에 대한 과학적 판단과 결책 포치에 통일시키고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정치적 책임감과 사업에 대한 긴박함을 더욱 강화하며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문화관광 소비 등에 지속적으로 집중해 15차 5개년 계획의 좋은 출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단점을 정밀하게 보완하며 취약점을 강화하고 질과 효율을 높이며 기업의 요구 반영 경로를 원활화하고 기업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아 기업의 어렵고 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 환경 보호 독살 반영 문제 정돈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조치를 과학적으로 제정하며 완료 시한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 효과 기재를 보완하며 전반을 둘러보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해 재반 정돈 임무가 모두 시달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0: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이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칠백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 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6월부터 1년에 새로운 법규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어떤 것들인지 먼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령 배달을 단속하고 온라인 음식점의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고 먹는 것은 안전을 우선으로 합니다. 6월 1일부터 온라인 음식 서비스 경영자 식품안전 주체적 책임 감독관리 규정이 정식 실시됐는데 이는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피로운전 인증규칙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공안전업계 권장 기준인 동력엔진 차량 운전자 피로운전 인증규칙이 6월 1일부터 실시됐는데 인증규칙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로운전으로 인정합니다. 첫 번째,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무정차 또는 주차 휴식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자동차 운전자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고 쉬지 않거나 휴식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세 번째는 자동차 운전자가 24시간 내 누적 운전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다음, 질병통제령역의 8가지 새로운 표준이 실시됩니다. 6월 1일부터 국가질병통제국에서 발부한 8가지 표준이 정식 실시됐습니다. 각각 5수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측기술 규범, 기생충병 명사용어, 학생들에게 흔한 질병과 건강영향요인 검측기술 규범, 전자의무기록에 기반한 전염병 증후군 검측데이터원, 전염병 검측예비경보 기본업무지표체계지침, 실험실 병원 검측 업무 협동 데이터집, 실험실 병원 검측 협동 정보 인터페이스 기술 규범, 상해 예방 통제 용어 표준 등입니다. 다음, 영업 비밀 보호를 보완하고 고수준 개방을 호위합니다. 6월 1일부터 영업 비밀 보호 규정이 실시됐습니다. 새 규정은 법률 조항을 세분화하고 국제 규칙에 접목해 보호가 명확하고 체감할 수 있게 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견인합니다. 다음, 훈련 심사를 규범화해 안전 생산 사고를 예방합니다. 6월 1일부터 특수 업무 인원 안전 기술 훈련 평가 관리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규정은 특수 업무 인원 안전 기술 훈련 평가 업무를 표준화하고 특수 업무 인원의 안전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생산안전 사고를 예방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급수 안전을 보장해 민생 발전을 호위합니다. 급수 조례가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례는 급수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급수 안전을 보장하며 급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사회 발전과 인민생활의 수요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자원과 생태보호를 강화하고 광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조례가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는 개정된 광물자원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광물자원과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하고 광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광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배상에 관련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6월 30일부터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심리 적용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정식 시행됩니다. 해석은 총 12조로 책임주체, 책임인정, 배상계산, 절차 규정 등 방면에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네, 오후만 되면 졸리는 이유,

순이 잠 부족 때문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졸음이 몰려오고 머리가 멍하며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잤나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오후 졸음 뒤에는 혈당 변동, 점심 식단의 영양 구조, 갑상선 기능, 장 건강 등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가장 흔한 오후 졸음의 유발 요인일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 혈당이 정점에서 빠르게 하락하는 반응성 저혈당이 발생합니다. 저혈당은 뇌의 경계심을 억제해 어지러움, 무기력, 졸음 등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 현상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 즉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게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감해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그 결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변동하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점심 식단의 구성을 조정해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늘려야 합니다. 현미, 통밀빵 등의 잡곡을 주식으로 선택하고 충분한 채소와 고품질 단백질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갑상선 기능 및 철분 결핍이 자주 간과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신진대사를 늦추고 에너지 생성이 부족하게 해 지속적인 피로와 졸음으로 나타납니다.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쉽게 깨어나지 못하고 추위를 많이 타며 체중 증가, 피부 건조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철 결핍성 빈혈이 가임기에 매우 흔합니다. 철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핵심 보조인자로 철이 부족하면 세포가 ATP를 효과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피로와 졸음이 나타나며 특히 오후에 그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월경량이 많거나 채식주의자, 위장관 흡수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또한 비타민 D 결핍도 만성 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장시간 실내에서 일하고 햇빛 노출이 부족해 비타민 D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초위를 많이 타거나 체중 증가, 안색이 창백한 증상이 있다면 갑상선 기능, 혈청 페리틴, 비타민 D 등의 혈액 검사를 권장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기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말들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끔은 또 비양되는 말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한마디 말 상처가 어찌 보면 그게 참 잘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왕 하는 말. 아름답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듣는 상대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가끔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도록 힘들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똑같은 하늘도 개이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쏟아지고 이러하듯이 하물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심리학적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나는 오늘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네, 몇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게 귀찮아졌다면 5분만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무기력은 감정이 아니라 정지된 몸의 신호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잠깐 서품, 썩장 함께 감상합니다.
1: 혼자 사는 게 무슨 입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솔직히 담배가 뭐예? 우리 독벌이 회사에 내게다가 혼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되는 게 이제 대가라면 숱한 게 고사지고 웃겠는데 뭐 어땠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2: 어? 고동무?
1: 누구십니까?
2: 고동무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지네 말 때지래.
3: 오가부 선생님 계십니까?
1: 맞습니다. 소미 들고
2: 왔습니다. 와, 우리 무슨 나쁜 일이 했습니까?
1: 와, 야, 이밤새 아드바이하고 나 딱 둘이만 있는데 아드바이 별난 게 알고 오겠습니까?
2: 예? 실정만 그렇구만.
1: 야!
2: 이거 뭐야?
1: 야, 내 사느라고 이제 벗었던 옷도 주워 입느라고.
2: 이거 어쩝니까? 어쩝니까 이거?
1: 이거 없대겠습니까?
2: 없대라고 여기.
1: 빨리 와, 없대.
2: 없대, 없대, 없대라고.
1: 아, 없대.
2: 아우야 여기 아우 따가라 아우 따가라 아우 따가라
1: 움직입니까?
2: 야, 저기는 지내 따가봐도 부들이 화감해 갔습니다. 머리가 쳤대가 뻗어요.
1: 야 어떻게든 더 매력해
2: 보여. 예? 예 어쩌니까 그럼?
1: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만 참았어.
2: 예예 예, 그럼 자겠어. 아이고 아이고 참아 아 참아 참아 참아 두개 빠른 거 생각할 수 없어.
1: 아, 두개 빠른 거 못하고
2: 내 지네 지네 칠 때 그걸로 입을 것도 살짝 드러넣어.
1: 그래서
2: 빨리 나가
1: 봅시다. 야

그게 야다 지금까지 싶어하는 것들 하는 소리라. 나는

0: 너를 나게 한다. 잠깐만.
1: 어이, 야, 어떤 저게 또 제목 하나 하나 말아.
0: 사거리 좀 없어. 눈이 마디 못 나는 게. 눈이 마디 못 나는 게.
2: 어이, 어디 날 속에? 어이, 대체 말이야.
0: 어디 그냥.
2: 너는 정말 지지마 해가겠어?
0: 아, 지지마 해가는데 자꾸 저래.
1: 아이고, 그럼 무서운 영감 또 뺏겨왔구나.
0: 오야, 어이, 어디 더운 살 있어? 진짜.
2: 아, 저 좀 가겠어.
0: 야, 내게 이 물체계가 알겠어.

0: 면사리 어디 구워가?
1: 아이고 간부란데?
0: 간부?
1: 야 라인은 면사리다
0: 야 언제 갖고 깨지오? 내 먼저 말했어요
1: 아이고 아이고
0: 야 면사리요 면사리요
1: 면사리인가? 예선도 우리요
0: 마신 분사리요
1: 야,
0: 너네 이 다 봤었단 말을 봐야지. 언제 저기 너네 그 말 듣지 하지 마.
1: 우리 알 말하자, 야.
0: 야, 눈이야, 눈이야.
1: 야, 보겠냐? 우리 덕배의 인쇄사이요.
0: 야, 그 영감 어딨어?
1: 아니, 언제 그래요?
0: 그 영감이야? 겉으로 별로 정자. 유마이.
1: 아, 유마이야. 야, 비슷하다. 야, 내 언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라. 누가 뭐라 해?
0: 걔 아직 그 영감 몰라지려.
1: 여기로 내가 전혀 그만 믿고 말아야 어디 가 외우지 마
0: 그 영감이야 무도사에 가서 나를 어쨌는지
1: 어쨌어
0: 그거 투구 투는 게 아니라 그 아기를 품어 얻어 똥새를 가서 계속 대해도 해내를 내 맞추다 보네
1: 거기에 가서 너무 고와서 그랬겠지
0: 고와서?
1: 야
0: 엉뚱한 궁에서도 그랬겠지
1: 아이고
0: 내 여름 문을 오목에 두고 영남들이 봐도 그런 눈차 난 면서 죽이게 다 봐
1: 이게 신경타이라는 게 나도 두 번째 먹고 그랬는데 이런 쓴데 야 그게 과거 신경타이라는 게 다 이렇다
0: 신경타요? 네 타요 기력이 지금 나다 어 기력이 돼
2: 그래서 내 돈을 꺼내니까 아줌마이 내 돈을 꽉집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0: 어야 칭찬 소리한다 아 내 언제 아줌마이 돈을 꽉 됐습니까?
2: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0: 거꾸로 지는 채 했지
2: 그래 지는 채 하면서 아줌마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야 억지면 남이 감자 이렇게 무지합니까? 이름에서 아줌마의 돈 내게 했습니까? 어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간 택시비까지 아줌마이 내고 달아났습니다
0: 아줌마의 돈 적지가 없었어 그 진지하게
2: 빌려맞춰
0: 아이고 야 둘이나 누가 아무 사람이나 결산하면 빌고 다 잘 해라
1: 아이고 야 그게 많이 벌었어
0: 에? 아니 남자들이 여자를 싸매기는 건 괜찮지만 야 여자들이 남자 여자들이 남자를 싸매기는 건 어우 계산 못 받는다지 아이고 뿌릴 듯 했다 아줌마 이게 무슨 일?
2: 아줌마, 그러나 전화해?
0: 예.
2: 아줌마.
0: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일?
2: 내 어때, 유마인도 말해봅소.
0: 예? 아이, 아줌마 그래. 예? 무도 닮아서 그래. 나를 캐내 쳐다보는 게 그래. 유마 아임도 그래.
2: 아, 아줌마 어때 나를 캐내 쳐다봤습니까?
0: 아이, 쏴봐.
2: 어여, 이거.
0: 아줌마 나를 캐 쳐다보세요. 예. 내 아줌마를 캐 쳐다본가? 내 너무 격분해서 캐 쳐다봤습니다. 어째?
2: 아줌마 캐 쳐다보니 나도 캐 쳐다보니.
0: 네. 아이야. 이 해달 제보다 키 적은 게 어떻게 저런 그렇게 애틀봐
2: 네 옳습니다 어떤 말씀 옳습니다 예.
0: 아이 네 무슨 일 했었다고 아이 그러면 네 해달 입장에서 네? 네 해달 어째서 네 호사 사는 과부 집에 와서 얘 이모 뒤집어 쓰고 속장질 했는가 이것만 말하게
1: 아 어째 이해 없어 아니 내 사진한테 내 사진이야
2: 여보예 저 내 정도로 생각해서 야 높이 소리치지만
0: 떠들지 아이 그게 그게 아이 그러지 말란데 이 떠지라게 말하기는 이 회사에 하고 내 도도 연애를 한 지 두 달이 되어
2: 네
0: 이거 아이 그게 그게 정말이요 야
2: 예 예 예 예
0: 어이 무슨 일 지난 거 무슨 내게 막 구겨봤나
1: 어라 그게 아니고
0: 이래서 이래 아 그래서 그때 아줌마 그때 오늘이 우리 둘이 그 합치는 문제를 토론하려고 했는데 쟤네 무지를 거길 보러 따라오겠어 걔는 바빠 이제 걔 바빠오자 걔 이 회사는 대수롭다 걔 생각하는데 난 어제 막 죽겠을 때 이래서 썩장질하라고 입을 덮어놓은 게
1: 맞습니다 아니야 나 어느 가서 말은 잘해도 그래서 저렇게 담이 없단지
0: 아니 야 이 모두라 야 야 돌든 돌만이는 연애라면 모두야 다 말고 노래 빨고 하는데 늙은 것처럼 저러더라 어땠어 이 해가 주세요 이 집을 입으로 뒤집어 쓰고 썩장질을 하는가 가자 가
2: 어디 가
1: 어디로 거려 또
0: 아, 이 노트를 세상 구경시켜야지.
2: 예?
0: 노래방!
2: 노래방?
3: 법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을 범했으면 고치면 되고, 지식이 부족하면 배우면 되고, 우울하면 밖으로 나가면 되고, 힘이 부족하면 운동하면 되고, 미움이 싫다면 용서를 하면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노력하면 되고, 존경받고 싶다면 배려하면 되고, 돈독하고 싶다면 이해하면 되고, 여유롭고 싶다면 멈춰서면 되고, 행복하고 싶다면 만족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된다고 생각하자. 안 되면 다시 하면 그만이고, 다시 해도 안 되면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던 기회도 사라지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던 기회도 생겨나는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일일 성한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은 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꿈 같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1: 연결시에서 제공하는 기층 공공위생 봉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글 합니다. 정책, 법률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대중봉사를 위한 민생열선이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고락을 함께 하렵니다. 210386번, 210387번, 매주 화요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길시 건공가도 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 강연주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반갑습니다. 5월 19일은 네, 16번째로 맞는 세계 가정의사의 날이었는데요. 연길시에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였습니까?
2: 네, 맞습니다. 매년 5월 19일은 세계 가정의사의 날입니다.
0: 네. 네,
2: 올해는 제16회 세계 가정의사의 날을 맞이하였으며 주제는 계약은 실감나게, 서비스는 온기 있게입니다.
0: 네. 네,
2: 이날을 제정한 이유는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 관련 혜택 정책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계약 등록 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0: 네.
2: 같은 시기에 4개 향진위생원에서도 각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마을과 농촌을 찾아가는 무료 진료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집중 홍보 활동을 통해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 내용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이 계약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참여 적극성을 높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기층의료 서비스의 따뜻함과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 네.
1: 네. 그렇다면 현재 연결시의 가정의사 체결 상황은 어떠합니까?
2: 2016년 국가에서는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고 연길시도 이에 발맞추어 계약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6개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과 4개 향진위생원 및 각 마을 보건실을 기반으로 하여 가도, 향진, 지역, 촌의 주민들에 대한 계약 서비스에 관해 전면 적용을 실현하였습니다. 중점 대

0: 상에 관한 가정 의사 계약 서비스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독거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 등 중점 대상이 계약 체결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체결에 따른 복무도 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질환이 없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가정 의사 팀은 전화 방문, 가정 방문, 기관 기업 방문을 이용하여 건강 강좌와 무료 진료를 통해 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주민이 가정 의사 계약 서비스를 알게 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럼 가정의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개인의사와는 같은 겁니까?
0: 사실 둘은 꽤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정 의사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전속 개인 의사가 아닙니다. 가정 의사는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전과 의사, 우리가 말하는 최앙커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보건 의사를 포함하며 시병원과 중의원이 전문 의사와도 연계되어 하나의 가정 의사 팀을 구성합니다. 각 구역 향지마다 담당 팀이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상 진료와 건강 관리를 책임집니다. 직원들이 직접 전화로 계약을 권유하는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잘 모르거나 계약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안심하실 점은 계약은 전액 무료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이나 향진위생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찰료와 주사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히 말해 가정의사는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지켜주는 건강 관리인입니다. 평소 감기, 발열, 두통, 어지럼증 같은 가벼운 증상이 있으면 가정의사에게 바로 연락해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으면 됩니다. 굳이 큰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줄 서서 기다리는 수고도 덜수 있어 편리하고 속 시원합니다.
2: 그러네요. 자, 그럼 가정의사팀은 보통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 진료와 관리가 가능합니까?
0: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영길 씨의 가정의사는 단순한 1인 서비스가 아니라 전문 의료진이 팀을 이루어 운영됩니다. 주로 전과의사, 간호사, 보건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립병원과 시중의원이 각과 의사들과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내 다양한 환자분들이 이곳에서 진료와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감기, 발열, 허리와 다리 통증 같은 흔한 질환은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고,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경우 전용 건강 기록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약물 복용과 건강관리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 6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도 각각에 맞는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난치병이나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담당 팀이 즉시 상급 병원으로 신속 전원을 도와드리며 상태가 안정된 후에는 다시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으로 내려와 지속적인 재활과 회복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전방위적으로 돌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가정의사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0: 가정의사와 계약하면 매우 풍부하고 전방위적인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소 두통, 감기, 위장 불편 등 흔한 질환이나 다발성 질환은 가까운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서 진료받을 수 있으며 상응한 진찰료와 주사 비용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은 개인 건강 기록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진행하고 약물 복용 식이요법 운동에 관한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또한 어린이 예방접종과 성장발달 모니터링, 임산부의 산전검사와 산후건강회복방문, 노년층을 위한 연간건강검진 및 종이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0: 이와 더불어 건강상담 및 가정 내 건강관리 지도 서비스도 제공하며 복잡하거나 어려운 난치병의 경우

0: 상급병원과 신속히 연계하여 전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네.
2: 네.
1: 네, 너무 좋네요. 그럼 이 약처방과 초석 관찰 외에 의사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봉사를 제공하기도 합니까?
0: 네, 일상 진료와 정기적인 추적 관찰 외에도 가정의사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활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만성병, 폐쇄성 폐질환, 정신장애, 결핵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특수 환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 가정의사팀은 직접 방문하여 계약하고 추적 관찰, 건강 검진을 진행합니다.
2: 네.
0: 이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서비스를 집 앞까지 병상 곁에까지 전달해 드립니다.
1: 네.
2: 네, 그렇군요. 네,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이 가정의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0: 영길시에 거주하는 상주 주민이라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2: 네.
0: 영길시에 본적이 있든 아니면 영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지인이라도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의사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용은 얼마만큼 지불해야 하나요?
0: 유효한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가까운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이나 향진위생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 네.
0: 기본적인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는 전액 무료이며 어떤 서비스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네.
0: 매년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1년에서 3년 단위로 한번 계약하시면 됩니다.
2: 네.
0: 혹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 기층병원에서 자동으로 안내해드리고 계약을 연장해드리니 주민분들이 따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매우 편리합니다.
1: 네.
2: 네, 한 번만 이제 방문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0: 자동으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가정의사를 계약하면 특정 의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 또 지정된 가정의사가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시 바꿀 수도 있습니까?
0: 가정의사와 계약할 때 특정 의사나 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가정의사팀이 명단, 전문 분야, 연락처를 공개하여 주민분들이 필요와 신뢰도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네.
0: 이후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시면 가정의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0: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이며 만료 후 다른 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네.
0: 계약 기간 중 혹 불만이 있으신 경우 해당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이나 향진위생원에 신청하시면 확인 후 변경해드립니다.
1: 네.
0: 이 과정 역시 전액 무료이고 간편하며 주민이 자율적 선택권을 보상해드립니다.
2: 네.
1: 자, 외지에 놀러 갔다가 혹은 깊은 밤에 갑자기 아플 때도 이 가정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0: 영길시 각 동네, 마을, 위치단체방에는 가정의사팀 직원들이 이미 참여하여 있습니다.
1: 네.
0: 평소 외출하여 진료받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언제든지 단체방에서 건강 관련 질문을 하시면 빠른 답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나 건강 상태가 위중한 경우에는 생명 안전을 위해 반드시 먼저 120 구급대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1: 네.
0: 이후 상태가 안정되면 가정의사 팀이 후속 진료, 재활, 회복 관리 등 건강 서비스를 다시 제공해 드립니다.
2: 네, 그렇군요. 소개를 듣다 보니 이 봉사 항목이 다양한 것 같은데 현재 가정의사 계약을 또 체결한 이 주민들의 리용 상황은 어떠합니까?
0: 현재 영길시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1: 네.
0: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민 만족도는 8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즉 노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만족도는 더욱 높습니다.
1: 네.
0: 주민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점은 응답이 신속하여 위치시나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이사와 상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성질환, 추적 관찰, 약물 지도, 가정 방문 서비스 등이 매우 정성스럽고 철저하다는 점,
2: 네.
0: 그리고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0: 있습니다.
1: 네.
0: 예, 물론 저희도 지속적으로 개선한 피, 초음파, 제시동기 등 첨단 의료 보조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각 기관은 중의학을 중심으로 네. 1기관 1특색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학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은 위치가 연길시 인사구 옆에 있으며
1: 네.
0: 예, 바로 앞에 구선 버스 정류장에서 찾기 쉬울 것입니다.
1: 네.
0: 예, 진학이 저 특색 진료 과목은 중의학 특색 과실로 중약, 침술, 매선요법, 부항, 중약 패치 등 적합한 중리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만성 질환과 흔한 질병에 대한 중리 진료와 조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네. 네.
0: 그리고 북산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은 북대 입체 교차로 북쪽에 있어 눈에 잘 띕니다. 네. 특색 진료 과목은 성인 및 아동 구강 질환을 포함한 각종 흔한 구강 질환을 표준 치료합니다.
2: 네. 네. 잠깐만요.
1: 네. 전화 한 통 네. 걸려왔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프로데스 등 나트산교 한도대가 지금 위에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1: 네.
3: 가정 의사한테 이게 참가하려면 어디가 어떻게 수속합니까?
1: 환자분 지금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3: 북산가에 거주하고
1: 있습니다. 북산가도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3: 네.
1: 네,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대 그 입체교 차로 북쪽에 있습니다.
3: 가도 판사서 그러니까 판사선 게 아니라 가도 저기 사회구역 병원입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3: 예예, 예. 거기 가서 어떻게 누구 찾으면 됩니까?
0: 주민 신분증을 가지고 예, 가도구역 위생봉사중심에 가서 도전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예, 거기 문진에 가셔도 됩니다.
3: 예, 그래서 예. 여기 만약에 예, 북산 가도구가 참가하면 이 저기 가정의사 이런 시병원에서도 향수할 수 있습니까?
0: 서비스는 그 병원에서 거기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해드리는 신체 검사도 검진도 받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다른 시병원의 전문의들이 치료를 받고 싶다면 그 담당 의사가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3: 아, 연결해 예, 주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0: 노인 환자 치료의 첫 번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0: 네. 네. 그리고 공원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은 현재 북산 소학교 서쪽 캠퍼스 맞은편으로 이사했습니다.
1: 네.
0: 네. 특색 진료 과목은 만성 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표준화 대사 질환 관리과를 설립하여 당뇨병 진료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1: 네.
0: 네. 이 과는 연길시병원 내분비과와 연결되어 있으며 환자의 치료 계획에 시립병원 전문의가 전 과정 참여합니다.
1: 네.
0: 네, 덕분에 시립병원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하남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은 하남 파출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1: 네.
0: 네, 특색 진료 과목은 안과로 안저 관련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초음파 검사 선생님은 모두 상급 병원에서 퇴직 후 재고용된 분들로 경험이 풍부하여 건강 검진과 진료 서비스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0: 기본 공공위생봉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봉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조민건강당한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이는 관할 구역 내 모든 상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기록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0: 네.
1: 네, 사실 이 기록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1: 네, 건강 기록이 수립되면 바로 전담 가상 이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1: 네, 가정 이사는 기록 정보를 바탕으로 전생에 걸친 연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주민 건강 당란에는 매우 상세한 개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0: 네.
1: 네, 기본적인 신분 확인 외 과거의 질병 병력, 가족 유전 병력, 알레르기 병력 등 건강 관련 정보까지 상태를 판단하고 더 정밀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민이 거주하는 기층병원에서는 연령별 건강 방문, 그리고 진학 전 아동 건강 평가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산부 건강 관리입니다. 임신 중및 출산 후 산모와 아이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은 노인 건강 관리입니다.
0: 네.
1: 예, 이 프로젝트에서는 65세 이상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노년층이 흔한 질병과 건강 문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런데 홍보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검진하기 싫어요. 검진 받아서 병이 나오면 속상합니다. 예,
0: 네.
1: 이렇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이런 심정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에 대한 걱정은 곧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표현이 되어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 관점을 바꾸어 생각해 보시면 많은 질병은 초기에 증상이 없고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또는 일부 흔한 질병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교정이나 적절한 치료로 조절하거나 완치할 수 있어 오히려 고통도 덜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예, 물론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면 그야말로 건강 합격증을 받은 셈이니 더욱 안심하고 생활을 즐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매년 한 번씩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공공위생 고혈압 및 2형 당뇨병 환자 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예, 이는 분기마다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검진 항목은 기본적인 신장 체중 외에도 전혈구,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혈지 등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심전도, 복부 초음파, 흉부 엑스레이, 당화 혈색소 검사, 중위 체질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예, 저희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서도 무료 검진에서 간암 초기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긴급한 건강 문제점이 발견 시 즉시 해당 주민분께 알리고 상급 병원에서 정밀 검진과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여 이 환자분들은 이후 회복 경과가 매우 좋았으며 말 그대로 질병이 조기 발견, 조기 진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저기 또 발견한 것이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려면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까?
1: 저희는 검진을 받을 분들께 검진 1~2일 전에 미리 직원이 전화로 안내를 드립니다. 예, 전화를 받으신 후 정해진 시간에 검진을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검진 당일에는 공복을 유지하셔야 하며 전날 밤 8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가벼운 식사를 하시고 음주와 기름진 음식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평소 복용하시는 약을 소량 임유원소와 함께 드셔도 됩니다. 예, 당뇨병 약은 체혈 검사가 끝난 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이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정 방문 검진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0: 그래요.
2: 네, 이 신체 검사를 통해서 질병이 있음을 발견했다면 그 후속 치료도 사유구역

0: 위장봉사중심에서 가능합니까?
1: 네, 검사 결과 질병이 발견되면 상황에 따라 처리합니다.
0: 네. 네.
1: 가벼운 질환은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이거나 향진위생원에서 대응치료와 정기적인 방문 조절이 가능합니다.
2: 네. 네.
1: 난치성이나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의견을 제시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도와 추가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2: 네. 네.
1: 이후 환자분이 상태가 안정되어 재활 단계에 접어들면 다시 우리 기층병원으로 내려와 일상적인 건강체크 관리를 지속합니다.
2: 네, 그렇군요. 집 가까운 곳에 네,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이 있으나 진료 수준을 의심하여 줄을 오래 서더라도 큰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네. 네.
2: 현재 영길시의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의 이 의료 수준은 어떠합니까?
1: 네.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는 모두 새로운 검사 장비가 갖춰져 있어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2: 네. 네.
1: 또한 시립병원과 중요원이 전문의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동시에 위생건강 보험국이 조성 아래 중요원이 전문의와 시립병원이 간호장들을 각 기층병원에 파견하여 원장 보좌 직책을 맡게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1: 이렇게 실력 있는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배치됨으로써 저희 의료진 역량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초 의료진들이 실습과 학습을 함께하며 진료와 간호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 네. 네.
1: 이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께 집 앞에서 2급 병원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이외에도 시립병원 및 중의원과 협력하여 기층병원의 원격 진료 플랫폼 우리말하는 위안청 회전을 구축했습니다.
2: 네.
1: 네. 진단이 어려운 질환의 경우 2급 이상 병원이 전문의와 직접 연결하여 원격 회진을 받아 주민 여러분께 기층병원에서 상급병원이 전문 진단 의견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네. 각 구역마다 그 진료 특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안과
1: 환자분이 상태가 안정된 후에는 다시 기층병원으로 내려와 지속적인 재활 조정, 정기적인 재진, 약물 복용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진료 흐름이 원활하도록 보장합니다.
0: 네. 자, 우리 영길시에서는 또 AI를 이용한 검사 결과 분석도 진행한다는데, 이는 어떤 것입니까? 주민들은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1: 2024년에 영길위생건강국에서는 기층병원을 위해 인공지능 질병 조기 선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0: 네. 네,
1: 현재 10개 기층병원이 모두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천만 건의 데이터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혈액검사, 성별, 나이 등 총 24가지 지표를 통합 추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연변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심내 혈관 질환 및 흔한 질병, 만성 질환이 조기 선별과 질병 유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2: 네.
1: 예, 둘째는 지역의 식습관을 충분히 고려한 것입니다. 연변에 참하시고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건강 당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평소 진료를 보러 오시거나 검진에 참여하실 때 또는 가정의사 계약을 하실 때 직원이 함께 도와드려 당관을 작성해 드립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한 특수 주민의 경우에는 가정 방문하여 기록을 수립해 드리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 당안에는 개인의 기본 정보, 과거 병력을 포함한 건강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며 개인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2: 네, 그래요.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또 네, 영길시 건공가도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강연 주임과 함께 가정의사 체결과 영길시에서 제공하는 기층 공공 위생봉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네, 기층 위생 의료 기구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병 치료와 또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의료 봉사기구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층위생의료기구에서 진행하는 위생...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에게는 입심이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입을 열었다 하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도 말이 좀처럼 끊기지 않는답니다. 한 번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친구들과 함께 커피숍에서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 주머니가 그만 터져버렸죠. 아침에 아이와 어떤 옷을 입힐지 실랑이를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거침없이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입심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입심의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입니다. 입심이 좋다라는 표현은 삼가하지 않고 줄기차게 말하는 것이 거침없다는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입심이 좋아서 주장이 잘 전달되네 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말싸움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을 보고 입심만 좋았지 도리는 없어 라고 비판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변하지만 기본적인 뜻은 거침없이 줄기차게 말하는 모습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입심을 겨루다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는데요. 알쏭달쏭 우리

이웃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 문명 건설은 중화민족의 항구한 발전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계입니다. 스푼평 청석기는 더 높은 위치와 더 넓은 시야, 더 큰 강도로 세노정리소의 생태환경 보호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신시대 생태 문명 건설의 새 장을 수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에 해 각지 각 부문은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지침으로 친환경 생산과 생활방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생, 삼북 방호림 등 국가 중점 생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은녹진처럼 사막녹화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우수 사막의 관리율은 85%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산수, 림, 전, 호수, 초원, 사막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좋은 생태 환경은 가장 보편적인 민생 복지입니다. 2018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우리는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로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친환경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을 신속히 형성해 두드러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하늘과 산이 더 푸르고 물이 더 맑으며 환경이 더 아름다워지고 녹수박 매트를 초과합니다. 2024년 가동 이후 전지호 관리는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방지로 전환됐습니다. 조류 오수 공동관리 일체화 플랫폼 책임자인 서계는 설비에 들어간 후 물리적 여과 과정을 통해 호수 내부의 남조류 립자와 미세 부유 물질을 여과할 수 있다면서 출하된 맑은 물은 바로 지표 호수 세 가지 범주에 도달해 전지고에 직접 보충된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이래 습근평 종석이는 세 번이나 운남을 시찰하면서 번마다 호수 보호 관리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곤명시는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해 생태 복구, 수로 정비 등 조치를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원의 명주인 전지가 다시 빛을 발하겠습니다. 곤명시 전지관리국 당문규행 부국장은 곤명시는 오수 처리, 빗물 쾌속 처리, 녹조수 처리, 호수 내순환 등 4개의 100만 톤급 공정을 추가했다면서 2025년 전지 수질은 1993년 시스템 관측 이래 가장 좋은 수질에 도달했다고 표했습니다. 당문경 부국장은 향후 종합관리, 체계적 관리, 원천관리를 계속 견제함으로써 전지의 수질, 물환경, 물생태를 끊임없이 개선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녹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장 닝츠 갈라초는 야생 복숭아나 무숲이 온산천에 널렸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깨끗하고 말끔합니다. 생태지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복숭아 나무숲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갈라초는 생태가 아름답고 산업이 번창하며 백성들이 부유한 길을 개척해냈습니다. 갈라촌 당위원회 니마토 제주임은 영원히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은 최소로 습근평 생태문명사상을 법률에 편입시키고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독립적으로 장으로 편찬하며 법치수단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부주임인 황민은 법전은 원천관리 사유를 부각시키고 시야를 법치수단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0: 못하는 데까지 확장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단독으로 한 개 장절로 편찬하고 탄소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의 중대 전략을 관철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하며 협력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과학기술의 지탱을 떠날 수 없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포치를 했습니다. 생태환경부 과학기술과 재무사 왕지빈 사상은 더 많은 과학기술 성과를 생태환경의 관리 효능으로 전환시키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녹수청산을 지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왕지빈 사장은 당 20기 4차 전환회의 정신과 15차 5개년 전망기획요강의 포치를 단호히 관철하고 생태환경 분야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시장지향의 친환경기술 혁신체계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강력한 과학기술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올바른 지족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육이 시작된 이후 종경시 요중구와 광동숙 매주시는 학습과 조사, 수중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들을 힘써 해결함으로써 학습교육 성과를 실질적인 업무효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종경시 요중구는 공개적인 교육을 견제하면서 당원 간부들이 기층으로 깊이 들어가 조사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폭넓게 청취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요중구와 구룡파구 경계에 위치한 호산로 서쪽 구간은 행정구역 장벽 등 류로 과거에는 이곳에 보수 정류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린근 단지 규모가 커진 데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학교가 새로 생기면서 대중교통 유용 수요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요중구가 나서서 교통, 경찰, 계획 등 부문과 가두를 찾아 구룡구와 함께 현지 답사를 통해 론중을 진행한 후 호산로 서쪽 구간 양측에 보수 정류장을 추가하고 새로운 보수 로선을 추가 개설했으며 기존 보수 로선을 더욱 최적화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종경시 시민 조몽은 보수 정류장을 설립한 후 아이들은 바로 이 버스를 타고 초학교 정문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어르신들도 이 버스를 타고 장을 본다면서 시간대에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매조시 시민 옆애연은 아이라 따로 총과 맡을 필요 없이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면서 전 과정이 간단하고도 편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봉사, 민생봉사 등 분야에 집중해 광동성 매주시 현척급 이상 지도부는 900개 이상의 검토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하나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매주시 당위원회 조직부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조주희 부부장은 우리는 습금층 총석의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대중과 기업의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대조하면서 사실대로 개선해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성과로 학습교육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15차 5개년 계획의 좋은 출발과 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세계 최대 규모 해상환류소인 해풍지심이 4일 광동성 양강에서 부유식 설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해풍지심이 가동되면 매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약 60억 킬로와트시의 친환경 전력을 송전할 수 있습니다. 4시간이 넘는 긴박한 작업 끝에 중량 2만 5천 톤에 달하는 해풍지심 상부 모듈이 수중 높이 70m 도관 프레임과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 독행을 실현했습니다. 이어 환류소는 전체 시운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해상환류소는 개별 풍력발전기가 생산한 교류 전력을 집전하고 승합한 뒤 고압 직류로 변환하고 해저 케이블을 거쳐 육상 전력망으로 전달하는 핵심 설비입니다. 해풍지

0: 짐은 세계 최초의 500kV 2000MW급 유연성 증류 해상 발효소로 평면 면적은 표준 축구장과 비슷하고 높이는 약 15층 건물에 상당합니다. 삼엽그룹 광동지사 양강회사 해상풍력 프로젝트 책임자 황용은 만 톤급 해상 블록을 한 번에 일괄 안착시키는 공사에 성공했으며 설치 정밀도가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해 향후 해상풍력발전소의 전 용량 개통연계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풍지심이 건설된 후 삼엽 양강 청주 5기, 7기 해상풍력발전소, 163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이곳에서 집결, 승합과 교류해서 증조로의 변환 처리를 거쳐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상 전력망으로 송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약 60억 킬로와트시의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1: 얼마 전 허북성의 여러 지역에 지속적인 강우 날씨가 지속되면서 곧 수확할 밀밭이 장마 피해를 입었습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각지에서 온 농기계 운전사들이 허북을 지원하여 곡식을 지켜냈습니다. 현재 허북의 밀 수확은 거의 끝났고 하남성은 본격적인 밀 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허북성에서 온약 300명의 농기계 운전사들도 구성된 광역 자급대가 하남성의 밀 수확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허북성 효감시 한 농기계 합작사 수확기계의 열기가 재빠지기도 전에 농기계 운전사들은 바로 하남성 중구시 심구현으로 출발했습니다. 장형봉은 기타 4명의 농기계 운전사와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부품을 사고 장비를 마친 후에 바로 떠나야 한다며 비가 올까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남성의 밀 수확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장형봉의 휴대폰은 쉴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밀 수확 경험이 많은 그는 심구현의 농가들과 친분이 있고 신뢰도 깊은 관계입니다. 오전 11시 차량 창렬이 하남성 신양 봉사구역에 들어섰습니다. 봉사구역 사별꾼들은 밀 수확 지원을 온 이들을 알아보고 먼저 물을 건넸습니다. 여기로 오는 농기계 운전사들을 보면 우리는 먼저 물한 병이라도 드리는 것으로 사의를 전합니다. 장형봉과 팀원들은 하남성의 첫 유역인 주구시 심구현 신안집진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농가들의 조바심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밀을 바로 수확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원하러 온 농기계 운전사들도 휴식 시간이 없이 바로 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할수록 사고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날 장형봉의 수확기에 고장이 생겼습니다. 장형봉의 농기계는 품질 보증 기간임에도 고장이 나자 더 조바심이 났습니다. 제조 공장에서 현장까지 오려면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장형봉은 직접 수리에 착수하여 순조롭게 재가동에 성공했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기계의 굉음이 울려퍼졌습니다. 이는 다망한 작업 현장의 소리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소리였습니다. 장형봉이 계산한 작업 진도에 따르면 이틀 동안 1200여무의 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열정스러운 하남 농가들도 물과 과일을 가져오고 허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마련해 왔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밀을 보면서 허북성 지원자들도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조구의 밀을 모두 수확한 후 장형봉 일행은 주마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수 하북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은 비가 내리기 전밀 수확을 마치기 위해 호북, 하남, 하북을 이어가며 계속 북쪽으로 향발하고 있습니다.
0: 2026년 대학 입학 시험이 곧 다가옵니다. 전국 각지는 사전 배치와 면밀한 준비를 통해 대항 입시 시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입학 시험 기간 하남성 전역에서는 수만 대의 택시와 인터넷 예약 택시 차량이 수험생들을 위해 무료 이동 봉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양시 교통운송봉사센터 택시과 관계자 송만비는 거주지가 외진 곳에 있는 수험생은 하루 전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고 1대1 무료 이동 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 기간 청내성 선영시는 전역에서 조용한 수금 환경 조성을 권장하면서 건설 현장과 오락 장소 등은

0: 오늘 이 시간에는 사콜스를 찾아서 중미 민간 진선의 새 미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사막 퇴치 용 운옥진이 해외에서 미국 벗 사콜스를 찾는 이야기가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7년이나 이어온 소박하고 순수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이 중미 양국의 친선의 이야기는 양국 인민이 서로 려해하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두 톤종을 생동하게 보여줍니다. 사콜스의 본명은 로널드 사콜스키이고 퇴직한 미국 고종 역사 교원입니다. 1999년 락양 애국어 학교에 초빙된 사콜스키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황막한 사막을 다시려 록지로 만든 은록진의 사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콜스키는 여러 미국 기구에 연계하여 5천 달러를 모금한 후 기금회를 통해 이를 모두 기부했습니다. 당시 이 기부금은 극히 소중했습니다. 은록진은 이 선심을 사막 퇴치의 동력으로 전환시켜 묘목을 구입하고 황막을 개간하면서 사막화 방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 묘목들은 5만 요구르의 큰 나무로 성장하고 지금은 숲이 울창한 오아시스로 거듭났습니다. 27년 동안 은록진은 국경을 초월한 이 두톤종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에 관련한 단서들이 부족했기에 여태껏 기부사를 만나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 전 은옥진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옛 친구 사콜스를 찾는다는 영상을 발표하면서 사콜스가 오아시스에 직접 와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네티즌들은 이들의 진정에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사람 찾기에 나섰으며 단 26시간 만에 태평양을 걸친 상봉을 이뤄냈습니다. 옛 동료가 연결해서 두 사람은 화상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은옥진은 울먹이며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감사의 마음을 정중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박한 말뒤에는 두톤종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는 은옥진과 함께 새 묘목을 심어 국경을 초월한 종이 오아시스의 식록과 함께 요가고 성장하게 할 계획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중미 친선의 이야기에 크게 감동됐습니다. 인민일보 국제부가 발표한 미니 영상은 짧은 시간 내 수백만의 조회수와 근 5천 개 댓글을 받았습니다.
1: 은옥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직접 찾아다니며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봐야 하며 간부와 대중들의 칭찬과 비평을 귀담아 들으면서 진정으로 상황을 제대로 두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은 통신이 매우 발달돼 전화와 위챗이나 자료를 통해서도 많은 상황을 알 수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묻고 답하는 왁자지껄한 현장 토론보다 진실하고 생생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자주 사용했던 현지 밀착조사연구, 대표 사례 분석식의 조사연구 방식은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시범 사업 중에서 성공적 시범을 점진적으로 보급하는 방법이 바로 대표 사례 분석 방법입니다. 몸만이 아닌 마음도 기층에 두고 진실을 듣고 실정을 살피며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진실한 문제를 연구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조사연구나 일면적인 분재식 조사연구, 수박 끝 핥기식 조사연구를 해서는 안 되며 실사구시의 정신은 없고 말재주를 뿌려 관심을 사려고만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각한 형식주의고 관료주의입니다. 깊이는 분석과 사고에 힘을 기울여 찌꺼기를 버리고 알맹이를 취하며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남기며 문제를 전면적으로 보고 현상을 통해 본질을 알아내므로써 사물의 본질과 법칙을 터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교환과 비교, 반복의 방법을 잘 활용하고 소수인의 이견과 반대 이견을 포함한 각 방면의 이견을 청취하는 데 중시를 돌리며 리체적으로 분석하고 심사숙고하며 독선과 자만을 방지해야 합니다. 여러 의견을 모두 들으면 시비를 잘 구별할 수 있고 한쪽 말만 믿으면 사리에 어둡게 되므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며 거듭되는 부정의 부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고민하고 내린 결책만이 실제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초속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속.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초속 시간에는 여전히 많은 난제 직면해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방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콩고 민주공화국 보건부 칸바 장관이 1일 수도 킨샤사에서 에볼라 확진자가 343명으로 증가했다면서 현 단계의 전염병 대응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는 5월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금 방역 정세는 여전히 도전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칸바 장관은 1일 콩고 민주공화국 툴로카 총리가 주재한 에볼라 전염병 대응 조정회의에 참석한 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는 미투리주의 주도인 부니아의 공항을 다시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항보건 관측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손 씻기와 체온 측정 등 공중보건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재개방은 전염병 대응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콩고민주공화국 교통부는 에볼라 확산 위험 부담으로 인해 부니아 공항의 모든 입출항 여객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공동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현재 지속되는 방역 난제로는 환자 조기 발견과 격리,

0: 밀접 접촉자, 추적 관리, 안전한 장례 절차 진행,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통제 강화, 지역사회 방역 인식 제고 등이 포함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각 협력 동반자들은 조류를 강화하면서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해 방역조치들이 에볼라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은 벤디부자오형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지난 5월 30일 최대 피해 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직 정식 승인된 백신과 특효 치료 방법은 없지만 신속한 효과적 치료 시행이 유행 통제와 확진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가 협력 동반자들과 함께 관련 백신과 치료제 임상 시험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1일 이투리주 방문을 마치고 킨샤사로 돌아와 콩고민주공화국 치세케디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측은 이번 에볼라 유행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 에볼라 확진자 5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분야에서 에볼라 전문 치료센터 한 곳이 최근 준공되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에볼라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높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문은 1일 아프리카 국가에서 입국한 두 건의 의심 사례에 대한 검사 결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배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했던 한 남성은 수막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우간다를 방문했던 다른 한 남성은 말라리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문도 1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탈리아로 입국한 한 남성이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에볼라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보건당국은 현재 자국 내 에볼라 유입 위험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가보건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을 지원하는 중국 의료 방역 1차 전문가팀이 2일 출발하여 에볼라 방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두 풍부한 방역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팀 구성원들은 콩고민주공화국 지원 중국 의료팀과 함께 현지 에볼라 방역을 지원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의 의료와 질병통제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전염병이 폭발한 이래 제24진 콩고민주공화국 지원 중국 의료팀은 신속하게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방역 체계를 구축하며 방습과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방역 물자를 통합 관리하며 주둔지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진료 최전선을 지키며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중국 투자 기업의 방역 업무를 지도함으로써 현지 주민과 콩고민주공화국 거주 중국 동포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산과 바다를 건너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상호르해를 이어주고 있는 책향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반구 가을의 바닷바람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륜방대학의 오래된 건물 사이로 난 긴 복도를 스쳐 지나갑니다. 최근 브라질의 중국 도서센터가 이 책향기 극한 캠퍼스에서 공식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향후 이곳에서는 문화살롱, 주제강연, 독서공유 행사 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도서상호번역, 학자상호교류,

0: 청년 교류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리오데자네이로 주재 중국 총령사 전민은 축사에서 중국 도서센터가 중국 브라질 문화 교류의 접견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로 연방대학 로베르트 메드로니우 총장은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는 경제무역과 기반시설 협력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양국이 문화적 리해, 학술적 대화, 청년 육성을 통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점점 더 뚜렷해지는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의 맥락을 설명해줍니다. 이를테면 진정 오래가는 동반자 관계는 결코 리익 차원에서의 연결만이 아니라 문명 사이 상호리와 서로를 향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접견실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강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익만 따지는 협상 테이블도 아닙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호기심과 선의를 간직하고 함께 이 공간을 찾습니다. 이곳에서 이들 양방향으로의 리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진정한 신뢰가 꾸준히 쌓여집니다.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2025년 5월 중국 라틴아메리카 공동체론단 제4회 부장급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측은 단결, 발전, 문명, 평화, 민심교류 등 5대 프로젝트를 함께 가동했습니다. 지난 1년간 각종 문서에 담겼던 공감대와 비전들이 구체적인 실제 사업으로 현실화되면서 중국 라틴아메리카 협력은 꾸준히 심화되고 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국 라틴아메리카 문명대화론단, 싱크탱크론단, 발전론단이 잇따라 개최되고 중국 문예단체 문화순회전시회, 영화제, 영화주간 행사가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진출하며 현지에서 중국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우루과이 등 국가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범 시행하고 중국 라틴아메리카 항공로선이 계속 증가하면서 인적 왕래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라틴아메리카 청년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라틴아메리카를 방문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라틴아메리카의 문화 요소들도 전례 없는 속도로 중국에 들어와 따뜻하고 진실한 존재로 되고 있습니다. 4월 말 브라질 지휘사 카스텔리아르는 소프라노 가수 마릴리아 바르가스, 기타 연주자 파비우 자논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관객들에게 특별 콘서트를 선사했습니다. 브라질 사회학의 고전 작품 브라질인 브라질의 형성과 의미의 중국어판이 출간되고 메이코마야 문명특별전이 하남 박물관에서 관객과 만나기까지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축구 스타들이 규주 농촌 축구 슈퍼리그 경기장에 등장하기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예술, 사상, 열정은 중국 땅에서 점점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라틴아메리카 각지를 다녀보면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예전에 중국 라틴아메리카 협력을 논할 때는 콩, 광산, 항구, 철도 등을 위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교실, 극장, 서점, 소셜미디어, 청년들의 일상 등 곳곳에서 서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고 미시적인 양방향 교류가 중국 라틴아메리카 관계의 더욱 심층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열독이 파편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일상에서 책은 하나의 느림 매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림 덕분에 책은 대체 불가능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문명 사이의 리해와 교감은 바로 책장을 넘길 때의 머무름과 생각 속에서 서서히 축적되게 됩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는 매우 가볍지만 아주 멀리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청년들이 문자를 통해 거듭 중국을 러해하고 중국 독자들이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의 글줄 사이에서 머나먼 대륙의 숨결을 느낄 때 중국 라틴아메리카 사이의 산과 바다를 넘는 인연도 책 향기로 인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0: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창문을 열어두면 좋겠습니다. 밖은 더워도 바람은 꽤 시원하거든요. 어디서부터 날아왔는지는 몰라도 뭔가 이 계절을 잔뜩 안고 들어오는 느낌. 이게 바로 초여름의 바람이죠. 이런 바람은 어느새 몸 안에 들어와 나를 바람들게 합니다. 몸도 마음도 붕 뜨는 게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만 같고요. 어디로든 막 떠나고 싶은 날씨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러브스토리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FM 데이트.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또 재밌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자, 다양한 또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네, 공개하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눈치 게임,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눈치 게임, 네, 그래요. 뭔가 생소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이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뭐 직장생활에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또 다양한, 눈치 때문에, 네, 눈치 보다가 생겼던 에피소드들, 눈치 싸움을 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캠 위챗 조일광 한화병원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의 마음의 소리 코너, 또 재밌는 주제는 바로 눈치 싸움. 네,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퇴근 시간이면 눈치 싸움을 합니다. 누구든 먼저 제발 가라. 퇴근 스타트 끊어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이제 같은 공간에서 네, 다 같이 근무하는 네, 또 그런 사무환경이라면 당연히 뭔가 눈치가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도 뭐 시간 맞춰서 네, 또 퇴근하는 것도 또 일종의 또 현명한 네, 그런 직장 생활이죠. 네, 하시고 싶은 일이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다 이제 마친 상태라면 그러면 칼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참여 문자, 네,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친구랑 밥 먹으러 가면 누가 밥값을 낼까? 아, 눈치 봅니다. 눈치 보다가 서로 웃음이 빵 터뜨립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뭐, 친한 친구들끼리는 또 재밌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이제 뭐다 계산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뭔가 이런 재밌는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서로 또 계산, 하라는 듯, 네. 또 눈치를 주는 상황이죠, 서로. 네. 좋은 또 참여 문자, 네. 그래요. 또 멋진 우정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희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TV 볼 때, 눈치 싸움을 합니다. 아빠는 스포츠나 뉴스 채널을 선호하고요. 엄마는 드라마 시간대면 절대 리모컨을 안 뺏기려고 합니다. 둘의 눈치 싸움을 보는 저도 괜히, 긴장하고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은 모두 공감할 겁니다. 바로 휴가 쓰는 것에 대해서 동료들끼리 눈치를 많이 봅니다. 회사에 금방 입사한 네, 말단인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휴가를 다 쓰고 난 뒤에서야 조심스럽게 휴가를 내게 되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렇게 눈치보다 결국 본인이 휴가를 쓰지 못하고 그냥 또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뭐 본인이 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또된 것이 바로 휴가이기 때문에 네,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래요. 참여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조피디의 팬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으신지요? 이왕 둘 거면 이런 사람 옆에 두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 그동안 정말 많이 애썼겠네. 네가 느낀 게 맞아. 그 상황이면 누구나 다 그랬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잠깐 쉬어도 괜찮아. 그런 말 들어서 속상했겠다. 네, 그야말로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말들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끔은 또 비양되는 말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한마디 말 상처가 어찌 보면 그게 참 잘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말, 아름답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듣는 상대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가끔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도록 힘들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똑같은 하늘도 개이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쏟아지고 이러하듯이 하물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심리학적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나는 오늘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네, 몇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게 귀찮아졌다면 5분만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무기력은 감정이 아니라 정지된 몸의 신호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귀찮다면 5분만 서서 움직여 보세요. 두 번째는 말을 섞기 싫을 때가 있죠. 네, 물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말을 섞기 싫다면 음악을 들어보세요. 사람에 대한 피로는 자극 회피 본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만 곱씹는다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거라. 뇌는 반복이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점점 갇혀갑니다. 네 번째는 세상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다면 거울을 보세요. 외부의 적대감은 때론 내면 비하의 투사입니다. 다섯 번째, 예민하고 날카롭다면 당분부터 줄여보세요. 감정 기복은 심기가 아니다 혈당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몽한 느낌일 땐 화면을 끄고 침묵을 켜라. 몽한 느낌은 뇌의 정보 과잉 신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음이 허하다면 햇빛부터 쬐라. 우울감은 빛 부족에서 오는 생화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를 잃어버린 기분이라면 손을 써라. 창조활동은 감정을 리셋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내가 미래를 잘 살아가는 것보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내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고 싶다면 먼저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잠깐 소품 쩍장 함께 감상합니다.
1: 혼자 사는 게 무슨 입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솔직히 담배가면 우리 독벌이 회사에 내게다가 혼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되는 게 이제 대가라면 숱한 게 고사지고 웃겠는데 뭐 어땠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2: 어머!
1: 누구십니까? 들어오시오.
2: 예.
1: 회장님.
2: 예. 예.
1: 아, 저기, 그런데 예? 들어올 때 본 사람은 없었지?
2: 내 무슨 비밀 하도 합니까? 아, 예. 정말. 아, 따뜻하구나.
1: 아이, 그런데 반찌 예.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2: 예, 우리로 결판 내자는 겐데 예. 어제는 우리 합팀이 아니겠습니까?
1: 글쎄,
2: 예?
1: 60이 다 되는 게 두세 없댄지.
2: 60의 청춘이라는데.
1: 그래도 글쎄.
2: 아, 오동문의 우리 독보의 이과부보다 사사히 뒤떨어졌습니다.
1: 이과부는 그 세지 말이기랍니까?
2: 예, 그 동문은 그 전에 무덕 끝에 나 데리고 어땠는지 압니까?
1: 어땠습니까?
2: 양로텔까지 다 싸매겠습니다.
1: 그럼 세지 말을 찾아갈게지 나를 어 찾아왔습니까? 예?
2: 그 동문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지네 말 세지래.
3: 오과부 선생님 계십니까?
2: 왔습니다.
3: 머리 맞으시죠?
1: 우리 패들 왔습니다. 도움이 되고
2: 왔지. 우리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1: 야, 이밤새 아드바이하고 나 딱 둘이만 있는데 아드바이 별난 게 알고겠습니까?
2: 예, 시청만 그렇구만.
3: 야,
2: 이리 와!
1: 야, 내 사느라고 이제 벗었던 옷도 주워 입느라고.
2: 이거 어쩝니까? 어쩝니까 이거?
1: 이거 없대겠습니까?
2: 없대라고 여기.
1: 빨리 와, 없대.
2: 없대, 없대, 없대라고.
1: 아, 없대.
2: 아우, 야, 여기 아우 따가라, 아우 따가라, 아우 따가라. 저기는 지냈다가 봐도 구들이 화감해 갔습니다. 머리가 그때가 뻗었지.
1: 야, 어떻게든 더 맥락해봐.
2: 예? 예, 어찌입니까, 그럼?
1: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만 참았어.
2: 예, 예, 그럼 자겠어.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잠깐만. 아, 잠깐만. 저기, 깨달은 게 동나 없어.
1: 어떻게 말해서 어쩌다고
2: 내 지네 지네 칠 때 거울로 입을 것도 살짝 드러나서.
1: 그래 저기
2: 빨리 나가 멈춰.
3: 야, 자라자가 다 알아 죽는데.
1: 야, 살겠다 나가.
3: 나야 다 누구 빠지 파워라. 무슨 일 욕심 내잖아. 그거부터 문을 거는 당근이 부사 까지 안 돼. 야, 아이 지금이라도 그놈치는 장마당 내내 내가 나고 성사하는 영감들이 넙다 보고 가야 되는가? 어이소 어이소. 사겨.
1: 못 봐서 남자들 그래서 오래 있게 좀 남자들 몸에서 분내라
3: 야
1: 행수내.

그게 나한테 지금까지 싶어하는 것들 하는 소리라. 나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참 에너지가 넘치는 말과 행동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래에는 없던 힘도 생기게 만드는 되고의 법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을 범했으면 고치면 되고, 지식이 부족하면 배우면 되고, 우울하면 밖으로 나가면 되고, 힘이 부족하면 운동하면 되고, 미움이 싫다면 용서를 하면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노력하면 되고, 존경받고 싶다면 배려하면 되고, 전독하고 싶다면 이해하면 되고, 여유롭고 싶다면 멈춰서면 되고, 행복하고 싶다면 만족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된다고 생각하자. 안 되면 다시 하면 그만이고, 다시 해도 안 되면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던 기회도 사라지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던 기회도 생겨나는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일일 청한 일일 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하루 동안 맑고 청라하며 심신이 편안하고 한가롭다면 그 하루는 신선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늘 신선 같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욕심은 바라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욕심을 바라다 보면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더 공허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을 하고 힘들다면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은 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꿈 같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옥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밤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수 없습니다. 쉴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밤이 오기만을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네, 들으실 첫 곡입니다. 리상길 가수의 고백.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쿠르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륵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 누군가가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면서 네,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줄 겁니다. 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빗속의 거리.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타오키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햇살이 따사로운 날보다 흐린 날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선을 풀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스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내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내 고독의 잔상들이 내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색에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네,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네,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네, 그 장난감을 안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8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일관하게 중국 특색의 향촌진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향촌진흥 전략은 우선 법칙에 따라 실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14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대국에서 향촌진흥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대로 본다고 옮겨올 만한 기존의 경험이 없는 전무후무의 위대한 독창적인 장거입니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향촌진흥의 길은 우리 스스로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은 반면에 땅이 적어 그 모순이 아주 심각합니다. 가구당 경작지 면적이 겨우 유럽 연합의 40분의 1, 미국의 400분의 1 정도입니다. 1인당 땅 한 떼기, 가구당 고작 땅 10무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많은 지방의 농업 실태입니다. 이처럼 경작지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는 구미처럼 각지에서 대규모 농업을 발전시키고 대규모 기계 작업을 할 수 없기에 많은 지역에서는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해 소규모 농가와 현대 농업 발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향후 한 시기 동안 농민합작사와 가정농장이라는 두 가지 농업 경영 주체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들어주고 이중 경영 체제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해 농업 경영 효율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풍부하고 유서 깊은 우리나라의 농경 문명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뿌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백 년 지어 천여 년을 지나오면서도 지금까지 오롯이 보존된 마을들이 많습니다. 우수한 전통 문화의 유전자를 깊이 지니고 있는 많은 풍속 습관, 천민 교 교육 등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치와 법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덕체의 역할을 적극 발휘시켜 대의 지구 건설, 우수한 전통문화 건설, 법치 사회 건설을 상호 보완하면서 이를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방면의 사업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혁신하는 가운데 경험이 꾸준히 종화하고 확대 보급해야 합니다. 향촌진흥 전략이라는 거창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농융합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도시화가 아닌 성진화를 제기한 것도 바로 도농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개혁을 통해 원동력을 창출하고 도농융합발전 체제와 기재 및 정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다원화한 투입 보장 기재를 완비해 농업과 농촌의 기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도시와 농촌의 기반 시설의 상호 연결을 가속화하며 인재, 토지, 자본 등 요소가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상호 유동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도농 간 기본 공공서비스를 균등화하는 체제와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해 공공서비스와 사회사업의 농촌 보급을 추진해야 합니다.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상주 인구에 대한 기본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도시에 진출해 호적을 올린 농민의 토지 도급권, 택지 사용권, 집체 수익 분배권을 수호하고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

변화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르는 것은 향촌진흥 전략을 실시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입니다. 빈곤촌 금이초재현 향리에서는 현시기 사업 중점을 빈곤 퇴치 난관 돌파에 두고 이 목표에 초점을 맞춰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2020년에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면 절대적 빈곤이 해소될 것이지만 상대적 빈곤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절대적 빈곤을 대상으로 하던 지금의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조치를 점차 상대적 빈곤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빈곤 구제 조치로 조정하고 이를 향촌진흥 전략 구도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일찍이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향촌진흥 전략을 실시하는 데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향촌진흥 전략을 실시함에 있어서 각급 당위원회와 당조직은 반드시 령도를 강화해 전당과 사회 각 분야에 강대한 역량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에게는 입심이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입을 열었다 하면 한만 입심 좋은 친구 덕분에 커피숍을 나설 때쯤엔 귓가에 아직도 말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벙벙하고 피곤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입심입니다. 입심은 거침없이 줄기차게 말하다는 의미인데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거침없이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입심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입심의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입니다. 입심이 좋다라는 표현은 삼가하지 않고 줄기차게 말하는 것이 거침없다는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입심이 좋아서 주장이 잘 전달되네 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말싸움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을 보고 입심만 좋았지 도리는 없어 라고 비판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변하지만 기본적인 뜻은 거침없이 줄기차게 말하는 모습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입심을 겨루다 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는데요. 이런 때는 말다툼을 하다 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토론하거나 말싸움을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하는 모습을 섬세하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입심, 이 단어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말이 훨씬 생동감 넘치게 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거침없이 줄기차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입심이라는 단어와 관련 표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

네, 6월부터 1년에 새로운 법조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어떤 것들인지 먼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령 배달을 단속하고 온라인 음식점의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고 먹는 것은 안전을 우선으로 합니다. 6월 1일부터 온라인 음식 서비스 경영자 식품안전 주체적 책임 감독관리 규정이 정식 실시됐는데, 이는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피로 운전 인증 규칙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공공안전 업계 권장 기준인 동력 엔진 차량 운전자 피로 운전 인증 규칙이 6월 1일부터 실시됐는데, 인증 규칙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로 운전으로 인정합니다. 첫 번째,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무정차 또는 주차 휴식 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자동차 운전자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고 쉬지 않거나 휴식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세 번째는 자동차 운전자가 24시간 내 누적 운전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다음, 질병 통제 영역의 8가지 새로운 표준이 실시됩니다. 6월 1일부터 국가질병통제국에서 발부한 8가지 표준이 정식 실시됐습니다. 각각 5수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측기술 규범, 기생충병 명사 용어, 학생들에게 흔한 질병과 건강 영향 요인 검측기술 규범, 전자 의무 기록에 기반한 전염병 증후군 검측 데이터원, 전염병 검측 예비 경보 기본 업무 지표 체계 지침, 실험실 병원 검측 업무 협동 데이터집, 실험실 병원 검측 협동 정보 인터페이스 기술 규범, 상해 예방 통제 용어 표준 등입니다. 다음, 영업 비밀 보호를 보완하고 고수준 개방을 호위합니다. 6월 1일부터 영업 비밀 보호 규정이 실시됐습니다. 새 규정은 법률 조항을 세분화하고 국제 규칙에 접목해 보호가 명확하고 체금할 수 있게 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견인합니다. 다음, 훈련 심사를 규범화해 안전 생산 사고를 예방합니다. 6월 1일부터 특수 업무 인원 안전 기술 훈련 평가 관리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규정은 특수 업무 인원 안전 기술 훈련 평가 업무를 표준화하고 특수 업무 인원의 안전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급수 안전을 보장해 민생 발전을 호위합니다. 급수 조례가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례는 급수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급수 안전을 보장하며 급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사회 발전과 인민생활의 수요에 더잘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자원과 생태 보호를 강화하고 광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 조례가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는 개정된 광물자원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광물자원과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광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광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배상에 관련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6월 30일부터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심리 적용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 법원의 해석이 정식 시행됩니다. 해석은 총 12조로 책임 주체, 책임 인정, 배상 계산, 절차 규정 등 방면에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네, 오후만 되면 졸리는 이유, 단순히 잠 부족 때문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졸음이 몰려오고 머리가 멍하며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밤에 저항성이 있는 사람, 즉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게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인슐린이 동반된다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철결핍성 빈혈이 가임기에 매우 흔합니다. 철은 이토콘트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핵심 보조인자로 철이 부족하면 세포가 ATP를 효과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피로와 졸음이 나타나며 특히 오후에 그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월경량이 많거나 채식주의자, 위장관 흡수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또한 비타민 D 결핍도 만성 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장시간 실내에서 일하고 햇빛 노출이 부족해 비타민 D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초위를 많이 타거나 체중 증가, 안색이 창백한 증상이 있다면 갑상선 기능, 혈청 페리틴, 비타민 D 등의 혈액 검사를 권장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6.1 국제아동절을 맞아 5월 29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은 연결시 향양유치원 연하소학교를 찾아 소년 아동들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전주 소년 아동들에게 명절 축복을 보냈으며 교육 일선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광범한 교원들과 교육사업일꾼들에게 진심 어린 위문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소년 아동들이 습근평 총서기에 간곡한 가르침을 명심하고 어릴 때부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원대한 지향을 수립하고 지식을 잘 배우며 심신을 단련해 조국에 보답하고 고향을 건설하는 기동감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향양유치원에서 호가복은 선으로 미술창의관, 과학기술관 등 기능구역에 들어가 프로그래밍 유희, 모래그림 창작 등 특색 수업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그들의 동심과 풍부한 상상력을 거듭 칭찬하고 그들에게 명절의 축복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치원 교양원은 아이들의 어린 시절 가장 부드러운 수호자이자 가장 친밀한 성장 동반자입니다. 이 일은 평범해 보이지만 모든 학부모의 간절한 기대를 짊어지고 있어 일이 힘들고 책임이 태산 같습니다. 광범한

교양원들이 유아의 심신 성장 법칙을 따르고 보육과 교양을 똑같이 중시하며 교양을 즐거움 속에 녹여내 아이들이 생활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며 취미를 키우고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우고 동심을 유지하면서 성장해 그들이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하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연하소아교를 찾은 호가복은 교정 환경을 살피고 어학예술과 노동미학 실천 과정을 참관했으며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학습에서 진보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축원했습니다. 학교 교수 청사에서 호가복은 학교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교육 사업을 전개한 정황을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000여 년의 길고 긴 문명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 여러 민족은 공동으로 조국의 광활한 강토를 개척했고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를 공동으로 창조했으며 휘황한 중국 역사를 공동으로 엮었고 찬란한 중화 문화를 공동으로 육성했으며 위대한 민족 정신을 공동으로 키워냈습니다. 전주 각급 학교에서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통성 증진이라는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사상 정치 수업의 정신 고취, 인재 육성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광활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에서 여러 민족 인민은 모두 하나의 공동한 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화민족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인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유아 시기 학생 시대부터 올바른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육 인도해 어릴 때부터 당당하고 영광스러우며 자부심이 있는 중국인이 되려는 뜻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년 아동은 조국의 미래이자 중화민족의 희망입니다. 소년 아동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는 것은 당위와 정부에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전주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소년 아동과 소선대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을 깊이 관철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견지하며 소년 아동에 대한 지식 전수, 능력 培养, 가치관 형성 등 제반 사업을 통괄적으로 들어주어 조국의 미래와 민족의 희망을 잘 교육하고 키워내야 합니다. 각급 각종 학교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단단히 다잡아 교수 내용을 1층 풍부히 하고 교수질을 제고해 덕지 채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광범한 교원들은 교육 사업에 대한 열애를 시종 유지하고 알심들여 인재를 길러내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길에서 인솔자가 돼 그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돕고 학생들이 보국 한국의 큰 뜻을 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분투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 부조장 정권, 조직 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5월 28일 시 생태 환경 보호 및 생태 환경 보호 독찰 반영 문제 정돈 사업 지도 소조 2026년 제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호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생태 문명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를 전달 학습하고 연결시 사건 통제 및 감량 전문 행동 방안을 논의했으며 제3차 중앙 생태 환경 보호 독찰 기간 단계적 삶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각각 태도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앙 생태 환경 보호 독찰 반영 문제 정돈을 잘 들어주는 것은 생태 문명 건설에 정치적 책임을 지다라는 엄격한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군중의 생태적 권익을 보장하고 도시 관리 수준을 높이는 핵심 조치입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정치적 전반적 차원에서 안일한 생각, 요행 심리, 무사히 넘기려는 태도를 단호히 버리고 모든 문제를 성실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수용하며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조사 및 정돈을 추진하여 모든 일에 응답이 있고 모든 과제에 실행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0: 아는 즉시 시동하고 신속히 조사하여 신속히 시동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군중이 강하게 반응하는 연기 오염, 소음 피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문제에 집중하여 진정성과 단호함을 가지고 조사 및 정돈을 전개하고 정돈이 완료되지 않으면 종결 처리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손을 놓지 않으며 문제의 발생 및 확산을 단호히 차단해야 합니다. 사건 통제 및 감량 전문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전 지역 조사 근원 관리를 견지하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정보 조사의 전면 피복과 문제 상황의 완전한 파악을 실현하고 조사된 모든 문제에 대해 항목별로 문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작은 위험이 큰 문제로 개별 문제가 공통 문제로 번지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여러 측면으로 확대 적용하고 전시에서 동일한 유형의 문제 및 같은 분야의 위험 요소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여 하나의 문제를 시정하면 하나의 분야가 규범화되고 한 가지 유형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책임 사슬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직무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하며 업무 요구 사항을 더욱 세밀하게
1: 홍수방지 사부회를 소집하여 주안과 성 주요 홍수방지 단했으며 최근 사업을 배치하여 홍수방지 안전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상 부문의 올해 장마철 기후 추세와 강우 및 수위 예측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응급 부문의 홍수 방지 구조 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청취했으며 수리, 자연자원, 도시관리 행정 집법 부문의 홍수 방지 준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홍수방지 사업은 인민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에 직결되고 경제사회 발전 전반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바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저선 사업입니다. 전시 각 부문은 정치적 입장을 높이고 현재 홍수방지 사업의 복잡성과 시급성을 명확히 인식하며 안일한 생각, 요행 심리, 경험주의를 단호히 배제하고 홍수방지 및 대비 사업을 철저히 하여 홍수방지 사업의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점 분야와 취약 단계에 집중하여 각종 예방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감층 및 예보를 강화하고 강우량, 수위, 홍수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며 갑작스런 강한 대류성 일기 예보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저수지, 하천, 지질 재해 위험 지점에 대한 실시간 감측을 강화하여 수위 변화와 지질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며 예보 정보 발표 기재를 정돈하여 조기 발견, 조기 예보, 조기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 점검을 심화하고 발견된 문제의 위험 요소에 대해 명세서를 작성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질 재해 위험 지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전에 대비 방안을 수립하여 위험이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관광지, 여객, 운수역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폐쇄 기준에 도달하면 단호히 폐쇄해야 합니다. 비상 대비를 강화하고 각종 비상 계획을 보완하며 일상적인 훈련과 실전 연습을 강화하고 각종 홍수 방지 물자와 구조 장비를 충분히 갖추어 호출 즉시 도착하고 도착 즉시 임무를 수행하며 임무를 수행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층층이 책임을 다지며 상급이 하급을 잡고 각 계층이 시달하는 사업 구도를 형성하여 홍수 방지 사업 재반 임무가 빈틈없이 시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시에서 전반을 둘러보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각자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싸워 정보 공유, 자원 공유, 행동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홍수 방지 기간 지도 간부의 현장 지휘 근무와 24시간 당직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고 당직 사업의 직책을 세분화하여 홍수 관련 명령 전달의 지연, 위험 상황 보고의 지연, 비상 대응의 지연이 없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2: 5월 30일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은 49기 인민정부 제56차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0: 회의에서는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과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상과 행동을 당좌의 형세에 대한 과학적 판단과 결책 포치에 통일시키고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정치적 책임감과 사업에 대한 긴박함을 더욱 강화하며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문화관광 소비 등에 지속적으로 집중해 15차 5개년 계획의 좋은 출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단점을 정밀하게 보완하며 취약점을 강화하고 질과 효율을 높이며 기업의 요구 반영 경로를 원활화하고 기업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아 기업의 어렵고 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앙 생태 환경 보호 독찰 반영 문제 정돈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조치를 과학적으로 제정하며 완료 시한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 효과 기재를 보완하며 전반을 둘러보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해 재반 정돈 임무가 모두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2: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활짝 피어난 꽃의 향기를 타고 흥겨운 노래가락의 절주에 몸을 싣고 6월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동년의 열암에서 꿈을 키워가는 6월, 눈부신 동년의 태양 아래 몸과 마음을 키워가는 6월입니다. 동년의 꿈으로 연결어가는 환락의 계절, 우리는 즐거운 우리들의 명절 6.1 국제아동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6.1 국제아동절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친구들 6.1 국제아동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어서 6.1 국제아동절을 쇠게 되었는지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6.1 국제아동절의 유래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해마다 6월 1일은 6.1 국제아동절 전 세계 어린이들의 명절입니다. 1942년 6월 독일 체스코 리리츠촌의 16살 이상의 남성 국민 140여 명과 저 아동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 죄행을 폭로함으로써 세계 각국 아동들의 생존권과 보호권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였습니다. 아동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의에서는 매년의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1년 4월 4일을 중국 아동절로 정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국제민주불연회피에서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의 아동절을 폐지하고 6.1 국제아동절로 통일을 하였고, 1949년 12월에 6.1 국제아동절로 원래의 4월 4일 아동절을 대신한다고 선포했답니다. 네, 올해는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친구들께 다시 한번 명절 축하드립니다. 우리들의 꽃명절 노래 부르자 노래 듣고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갈까요?

피부에 흐르는 혈액의 빨간색에 카로틴의 노란색, 멜라닌의 검은색이 보내어져서 결정이 됩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멜라닌인데요. 이 멜라닌은 대개 페놀 분자가 농축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이나 피부의 멜라닌은 티로신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흰색, 노란색, 갈색, 빨간색, 검은색 피부는 모두 이 멜라닌의 량과 멜라닌 입자의 차이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멜라닌은 이 멜란 사이트라는 장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하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손톱과 머리카락을 깎아버리지 않고 또 신경이 없고 혈관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라내도 아픔도 느껴지지 않고 피도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자라나긴 하나 오래된 것은 자꾸만 빠지게 되겠지요. 네, 우리 친구들 엄마가 아무리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해놓아도 얼마 안 지나면 방바닥에 또 머리카락이 널려있곤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루에 60에서 100대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또다시 빠진 만큼 새로 난다는 증거입니다. 머리카락은 하루 0.4mm씩 자라고 있는데요. 여자의 머리카락이 남자의 머리카락보다 더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은 피부의 일부가 변한 것입니다. 손톱이나 발톱은 하루에 0.1mm쯤 자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손톱과 발톱이 자라면 자꾸만 자를 때 경우이고 또 자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훨씬 더 느리게 된답니다. 후에는 작은 촉각이 있는데 거기에는 3600개의 후각세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후각세포 하나에 몇백 개의 감각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파리의 촉각에 자극을 주면 재빨리 신경전자임플러스로 변화를 시켜주는데요. 대뇌의 그 부동한 임플러스 신호에 근거하여 물체의 성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파리의 다리에는 부드러운 털이 빽빽이 나 있는데 이런 털에도 냄새를 맡기는 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파리는 물체에 내려앉은 다음 다리에 있는 부드러운 털로 물체의 성질을 신속히 판단을 한답니다. 파리의 다리에 있는 털에는 먹이와 같은 물질이 쉽게 들어붙어 있는데요. 무게가 증가되면 날기 힘들기 때문에 파리는 발을 자주 비벼대서 발에 묻은 이 물질을 털어내게 된답니다. 그래야만 냄새를 더 잘 맡고 또 날아다니기도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파리의 몸에는 세균이 아주 많이 묻어 있는데 적어도 60여 가지 세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체내에는 이보다 더 많은 병균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리는 왜 이러한 세균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일까요? 파리는 세균의 감염을 방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파리는 7에서 11초 사이에 음식의 영양 성분을 체내로 몽땅 흡수해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자마자 배설물을 체외로 배출해내기 때문에 세균의 체내에서 번식할 시간이 없습니다. 번식 능력이 아주 강한 세균을 만나면 파리는 항균작용이 있는 단백질을 분비해서 이러한 세균을 소멸해버립니다. 측정에 의하면 이러한 단백질은 농도가 0.01%만 되어도 여러 정도의 병균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살균력은 페니실린보다 몇백 배나 더 강한데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리는 쓰레기를 먹어도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네, 올해의 6.19 국제아동절도 소중한 추억의 한순간으로 남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6.19 국제아동절이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하루였겠지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항상 남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는 착하고 바른 마음씨로 자신의 교정에 사랑의 꽃을 더욱 아름답게 피워가길 바랄게요. 아쉽지만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0: 同赋予，续写中国奇迹新篇章，
1: 令时代潮头发时代先声。

0: 재학입시를 앞두고 전국 각지가 여유를 가지고 시흥예림에 꿈을 이루도록 다방면으로 수험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보도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중화민족의 항구한 발전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계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더 높은 위치와 더 넓은 시야, 더 큰 강도로 새노정에서의 생태환경 보호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신시대 생태문명 건설의 새장을 수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에 해 각지 각 부문은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지침으로 친환경 생산과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생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서 와요, 어서. 웰컴 투 차이나. 저도 특별히 당신을 내몽골에 초대합니다. 우리 올도스 모수 사막에 와서 나무 한 그루를 심어주세요. 이는 사막방지 전문가 은녹진이 며칠 전 스웨디에서 전 세계 친구들에게 보낸 진심 어린 초대의 말입니다. 19살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무수에서 시작해 지금 수만무의 푸른 숲을 가꾸기까지 은옥진은 41년의 시간을 들여 생태환경 건설의 기석을 창조했습니다. 삼북 방호림 등 국가 중점 생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은옥진처럼 사막 녹화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우수 사막의 관리율은 85%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산수, 림, 전, 호수, 초원, 사막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좋은 생태 환경은 가장 보편적인 민생 복지입니다. 2018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우리는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로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친환경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을 신속히 형성해 두드러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하늘과 산이 더 푸르고 물이 더 맑으며 환경이 더 아름다워지고 녹수청산이 곧 금산과 은산이라는 이름이 조국 대지에서 더욱 충분히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각지는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다그치고 산과 물이 보이고 향수를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남조류 녹조 발병률이 높은 시기에 들어섭니다. 운남성 곤명의 어머니 호수인 전지호에서는 17개의 조류 호수 공동관리 통합 플랫폼이 밤낮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 물량은 130만 립방미터를 초과합니다. 2024년 가동 이후 전지호 관리는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방지로 전환됐습니다. 조류 오수 공동관리 일체화 플랫폼 책임자인 서계는 설비에 들어간 후 물리적 여과 과정을 통해 호수 내부의 남조류 립자와 미세 부유 물질을 여과할 수 있다면서 출하된 맑은 물은 바로 지표호수 세 가지 범주에 도달해 전지호에 직접 보충된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세 번이나 운남을 시찰하면서 번마다 호수 보호 관리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권명 씨는 총서기의 당부를 명기해 생태 복구,

0: 수로 정비 등 조치를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고원의 명주인 전지가 다시 빛을 발하겠습니다. 권명시 전지관리국 당문위행 부국장은 권명시는 오수처리, 빗물쾌속처리, 녹조수처리, 호수 내순환 등 4개의 100만 톤급 공정을 추가했다면서 2025년 전지 수질은 1993년 시스템 관측 이래 가장 좋은 수질에 도달했다고 표했습니다. 당문규행 부국장은 향후 종합관리, 체계적 관리, 원천관리를 계속 견제함으로써 전지의 수질, 물환경, 물생태를 끊임없이 개선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녹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장 닝츠 갈라촌은 야생 복숭아나 무숲이 온산천에 널렸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깨끗하고 말끔합니다. 생태지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복숭아 나무숲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갈라촌은 생태가 아름답고 산업이 번창하며 백성들이 부유한 길을 개척해냈습니다. 갈라촌 당위원회 니마토 제주임은 영원히 종석이의 당부를 명기하고 자신의 눈을 아끼듯이 야생 복숭아 나무숲을 아끼겠다고 말했습니다. 니마토 제주임은 마을의 복숭아숲 총면적은 300여 무이고 야생 복숭아 나무는 1250여 그루이며 해마다 복숭아꽃 축제는 300여만 원의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마을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4,300원에 달해 녹수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개념을 진정으로 실현했다고 표했습니다. 신시대 이래 우리나라 생태환경법률과 제도 건설은 입법 강도가 가장 크고 제도 발부가 가장 밀집하며 감독관리점 도달과 탄소 중립의 중대 전략을 관철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하며 협력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과학기술의 지탱을 떠날 수 없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포치를 했습니다. 생태환경부 과학기술과 재무사 왕지빈 사상은 더 많은 과학기술 성과를 생태환경의 관리 효능으로 전환시키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녹수청산을 지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왕지빈 사장은 당 20기 4차 전환회의 정신과 15차 5개년 전망계획요강의 포치를 단호히 관철하고 생태환경 분야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시장지향의 친환경기술 혁신체계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1: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육이 시작된 후 중경시 요정구 초급 이상 지도부는 요구와 대조하면서 곰팔 문제 701건을 제기하고 하나씩 시정하고 있습니다. 중경시 요정구 당위원회 조직부 요혜 부부장은 우리는 학습 교육에 관한 당장의 집안 포치를 엄격히 대응하고 올바른 취조관으로 초대형 도시 현대화 관리의 새로운 길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응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군중들의 행복감을 끊임없이 높여 학습교육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동성 매주시는 학습과 조사, 추중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반응한 행정봉사 난제들을 힘써 해결했습니다. 군중들이 반응한 출근해서는 시간을 낼 수 없고 퇴근해서는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한다는 행정봉사의 난제에 비추어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고 온라인 처리를 확대했으며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첫 신분증 발급 등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 플러스 시간 차이 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시범적으로 종신 봉사 창구를 개설했고 주말에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 해당 창구를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근무 시간대에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0: 매도시 시민 옆 A연은 아이를 데리고 신분증을 발급받으러 왔는데 어린이나 아이나 따로 총각 맡을 필요 없이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면서 전 과정이 간단하고도 편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봉사, 민생봉사 등 분야에 집중해 광동성 매도시 현초급 이상 지도부는 900개 이상의 검토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하나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매주시 당위원회 조직부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조주희 부부장은 우리는 습금층 청소의 올바른 지속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대중과 기업의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대조하면서 사실대로 개선해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성과로 학습 교육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15차 5개년 계획의 좋은 출발과 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세계 최대 규모 해상 환류소인 해풍지심이 4일 광동성 양강에서 부유식 설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해풍지심이 가동되면 매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약 65kW씩의 친환경 전력을 송전할 수 있습니다. 4시간이 넘는 긴박한 작업 끝에 중량 2만 5천 톤에 달하는 해풍지심 상부 모듈이 수중 높이 70m 도관 프레임과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 독킹을 실현했습니다. 이어 환류소는 전체 시운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해상 환류소는 개별 풍력 발전기가 생산한 교류 전력을 집전하고 승합한 뒤 고압 직류로 변환하고 해저 케이블을 거쳐 육상 전력망으로 전달하는 핵심 설비입니다. 해풍지심은 세계 최초의 500kV 2000MW급 유연성 증류 해상 환류소로 평면 면적은 표준 축구장과 비슷하고 높이는 약 15층 건물에 상당합니다. 삼엽그룹 광동지사 양강회사 해상풍력 프로젝트 책임자 황용은 만 톤급 해상 블록을 한 번에 일괄 안착시키는 공사에 성공했으며 설치 정밀도가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해 향후 해상 풍력 발전소의 전 용량 개통 연계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풍지심이 건설된 후 삼엽 양강 청주 5기, 7기 해상 풍력 발전소, 163 풍력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이곳에서 집결, 승합과 교류해서 직류로의 변환 처리를 거쳐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상 전력망으로 송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약 65kW의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0: 얼마 전 허북성의 여러 지역에 지속적인 강우 날씨가 지속되면서 곧 수확할 밀밭이 장마 피해를 입었습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각지에서 온 농기계 운전사들이 허북을 지원하여 곡식을 지켜냈습니다. 현재 허북의 밀수확은 거의 끝났고 하남성은 본격적인 밀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허북성에서 온약 300명의 농기계 운전사들도 구성된 광역 작업대가 하남성의 밀수확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허북성 효감시 한 농기계 합작사 수확기계의 열기가 재빠지기도 전에 농기계 운전사들은 바로 하남성 중구시 심구현으로 출발했습니다. 장형봉은 기타 4명의 농기계 운전사와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부품을 사고 장비를 마친 후에 바로 떠나야 한다며 비가 올까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남성의 밀수확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장형봉의 휴대폰은 쉴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밀수확 경험이 많은 그는 심구현의 농가들과 친분이 있고 신뢰도 깊은 관계입니다. 오전 11시 차량 청결이 하남성 신양 봉사구역에 들어섰습니다. 봉사구역 사별꾼들은 밀수확 지원을 온 이들을 알아보고 먼저 물을 건넸습니다. 여기로 오는 농기계 운전사들을 보면 우리는 먼저 물한 병이라도 드리는 것으로 사의를 전합니다. 장형봉과 팀원들은 하남성의 첫 이웃인 주구시 심구현 신안 집진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농가들의 조바심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밀을 바로 수확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원하러 온 농기계 운전사들도 휴식 시간이 없이 바로 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할수록 사고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날 장형봉의 수확기에 고장이 생겼습니다. 강형봉의 농기계는 품질 보증 기간임에도 고장이 낮아 도 조바심이 났습니다. 실속 공장에서 현장까지 오려면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장형봉은 직접 수리에 착수하여 순조롭게 재가동에 성공했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기계의 굉음이 울려퍼졌습니다. 이는 다망한 작업 현장의 소리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소리였습니다. 장형봉이 계산한 작업 진도에 따르면 이틀 동안 1200여무의 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열정스러운 하남 농가들도 물과 과일을 가져오고 호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마련해 왔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밀을 보면서 호북성 지원자들도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조고의 밀을 모두 수확한 후 장형봉 일행은 주마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수 하북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은 비가 내리기 전 밀 수확을 마치기 위해 호북, 하남, 하북을 이어가며 계속 북쪽으로 향발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대학 입학 시험이 곧 다가옵니다. 전국 각지는 사전 배치와 면밀한 준비를 통해 대학 입시 시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입학 시험 기간 하남성 전역에서는 수만 대의 택시와 인터넷 예약 택시 차량이 수험생들을 위해 무료 이동 봉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양시 교통운송봉사센터 택시과 관계자 송한비는 거주지가 외진 곳에 있는 수험생은 하루 전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고 1대1 무료 이동 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 기간 청래성 선영시는 전역에서 조용한 수금 환경 조성을 권장하면서 건설 현장과 오락 장소 등은 요구에 따라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교통경찰은 또한 경적 울림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선영시 교통집행국 감독일과의 책임자 기학평은 시내 모든 시금장을 포함해 택시 자원봉사 차량팀을 조직했고 예약 상담 전화도 개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교통관리, 도시관리 등 부분과 협력해 소음 제로 행동을 전개해 그들의 꿈을 응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천성 달주시 선안현 소방구조대대는 최근 해당 관할 구역 내 시금장, 수험생 집중 급식 제공 호텔, 지정 숙박 호텔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선안중학교 원영 교장은 시험 전에 시험장, 기숙사, 식당의 소방시설과 대피로를 전면 검사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서성 공안부문은 대학 입학 시험 기간 수험생들의 신분증 긴급발급 수요에 대비해 긴급 업무 신속 처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원시 공안국 소전분국 영반파출소 장봉료 경찰관은 시험 하루 전부터 시험 기간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수험생이 수험표를 지참하면 신분증 촬영, 접수, 발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서 약 2시간 만에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 세계보건기구가 4일 발표한 2026년판 식원성 질병 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불안전 식품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6,600만 명이 병에 걸리고 150만 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류국호, 김호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콜스를 찾아서 방송을 통해 황막한 사막을 다시로 녹지로 만든 은녹진의 사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콜스키는 여러 미국 기구에 연계하여 5천 달러를 모금한 후 기금회를 통해 이를 모두 기부했습니다. 당시 이 기부금은 극히 소중했습니다. 은옥진은 이 선심을 사막 퇴치의 동력으로 전환시켜 묘목을 구입하고 황막을 개간하면서 사막화 방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0: 찾는다는 영상을 발표하면서 사콜수가 오아시스의 직접 와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네티즌들은 이들의 진정에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사람 찾기에 나섰으며 단 26시간 만에 태평양을 걸친 상봉을 이뤄냈습니다. 옛 동료가 연결해서 두 사람은 화상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은옥진은 울먹이며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감사의 마음을 정중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박한 말 뒤에는 두툰 종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쿨스키도 감동을 금치 못했고 다시 중국으로 가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년 내 사쿨스키는 이 특별한 인연을 줄곧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사쿨스키는 오랜만에 이루어진 이번 화상통화를 기적이라며 중국에서 잠시 동안 교편을 잡았던 경력은 그의 마음속에 중국에 대한 두툰 정을 심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내 사쿨스키는 교직을 맡은 미국 교실에는 무스 사막의 사진, 룡문 숲굴 풍경 사진, 중국 친구들과의 기념 사진 등 중국 관련 사진과 기념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재 사콜스키는 올해 내 모소 사막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은옥진과 함께 새 묘목을 심어 국경을 초월한 종이 오아시스의 신록과 함께 요가고 성장하게 할 계획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중미 친순의 이야기에 크게 감동됐습니다. 인민일보 국제부가 발표한 미니 영상은 짧은 시간 내 수백만의 조회수와 근 5천 개 댓글을 받았습니다. 은옥진과 사콜스키의 따뜻한 이야기는 바로 중미 민간 친선 왕래의 축소판입니다. 중미 왕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창한 애교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수한 일반 민중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순간들도 숨겨 있습니다. 사콜스키는 2000년 그가 후쿠투모 학교의 강당에서 했던 말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면서 한 가족처럼 친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미 양국인민은 모두 평화와 안녕을 추구합니다. 각자의 차이는 종례로 민간의 선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진심과 포용은 여전히 분쟁을 뛰어넘고 공감대를 응집시키는 관건입니다. 미국 중미연구센터 고급연구원 소라부 굽타가 말하다시피 수많은 양국 일반 민중들의 친선 왕래 이야기들은 미중 민간 친선의 바탕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수 사막에서 자라난 국경을 초월한 이 두톤 종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하고 강력합니다. 산과 바다를 넘는 이 민간 친선이 해마다 더 푸르러 종미 양국 민간적인 리해와 포용, 상생의 마음을 오래도록 이어가게 하고 종미 관계의 안정적인 전진에 바로 군사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초석 시간에는 여전히 많은 난제 직면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방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산과 바다를 건너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상호료해를 이어주고 있는 책향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한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독립을 떠날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태동 동지는 일찍 실제 상황에 따라 사업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모든 공산당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업 방법이며 우리가 범한 오유의 발생 원인을 연구해보면 그 당시에 현지 실정을 떠나 주관적으로 사업 방침을 결정한 데 있다고 했습니다. 모태동 동지의 이 말은 목적성이 뚜렷합니다. 18차 당대회 후 내가 엄격하게 신심을 수련하고 엄격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요구하며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사업을 벌이며 성실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하고 전 당에서 특별주재 교양을 전개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 중앙에서 제기한 많은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잘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실과 발길을 돌리고 항상 일선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방방곡곡을 직접 찾아다니며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봐야 하며 간부와 대중들의 칭찬과 비평을 귀담아 들으면서 진정으로 상황을 제대로 투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은 통신이 매우 발달돼 전화와 위챗이나 자료를 통해서도 많은 상황을 알 수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묻고 답하는 왁자지껄한 현장 토론보다 진실하고 생생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자주 사용했던 현지 밀착조사연구, 대표 사례 분석식의 조사연구 방식은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시범 사업 중에서 성공적 시범을 점진적으로 보급하는 방법이 바로 대표 사례 분석 방법입니다. 몸만이 아닌 마음도 기층에 두고 진실을 듣고 실정을 살피며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진실한 문제를 연구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조사연구나 일면적인 분재식 조사연구, 수박 끝 활기식 조사연구를 해서는 안 되며 실사구시의 정신은 없고 말재주를 뿌려 관심을 사려고만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0: 이것이 바로 심각한 형식주의고 관료주의입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사고에 힘을 기울여 찌꺼기를 버리고 알맹이를 취하며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남기며 문제를 전면적으로 보고 현상을 통해 본질을 알아내므로써 사물의 본질과 법칙을 터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교환과 비교, 반복의 방법을 잘 활용하고 소수인의 이견과 반대 이견을 포함한 각 방면의 이견을 청취하는 데 중시를 돌리며 리체적으로 분석하고 심사숙고하며 독선과 자만을 방지해야 합니다. 여러 의견을 모두 들으면 시비를 잘 구별할 수 있고 한쪽 말만 믿으면 사리에 어둡게 되므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며 거듭되는 부정의 부정이라는
1: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많은 난제 직면해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방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콩고 민주공화국 보건부 칸바 장관이 1일 수도 킨샤사에서 에볼라 확진자가 343명으로 증가했다면서 현 단계의 전염병 대응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는 5월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금 방역 정세는 여전히 도전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칸바 장관은 1일 콩고 민주공화국 툴로카 총리가 주재한 에볼라 전염병 대응 조정회의에 참석한 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는 리투리주의 주도인 부니아의 공항을 다시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항보건 관측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손 씻기와 체온 측정 등 공중보건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재개방은 전염병 대응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콩고민주공화국 교통부는 에볼라 확산 위험 부담으로 인해 부니아 공항의 모든 입출항 여객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공동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현재 지속되는 방역 난제로는 환자 조기 발견과 격리, 밀접 접촉자, 추적 관리, 안전한 장례 절차 진행,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통제 강화, 지역사회 방역 인식 제고 등이 포함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각 협력 동반자들은 조류를 강화하면서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해 방역조치들이 에볼라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은 벤디부자 5형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지난 5월 30일 최대 피해 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직 정식 승인된 백신과 특효 치료 방법은 없지만 신속한 효과적 치료 시행이 유행 통제와 확진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가 협력 동반자들과 함께 관련 백신과 치료제 임상시험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1일 이투리주 방문을 마치고 킨샤사로 돌아와 콩고민주공화국 치세케디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이번 에볼라 유행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 에볼라 확진자 5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부니아에서 에볼라 전문치료센터 한 곳이 최근 준공되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전히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가보건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을 지원하는 중국 의료 방역 1차 전문가팀이 2일 출발하여 에볼라 방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두 풍부한 방역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팀 구성원들은 콩고민주공화국 지원 중국 의료팀과 함께 현지 에볼라 방역을 지원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의 의료와 질병통제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전염병이 폭발한 이래 제24진 콩고민주공화국 지원 중국 의료팀은 신속하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방습과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방역물자를 통합관리하며 주둔지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진료 최전선을 지키며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중국 투자기업의 방역 업무를 지도함으로써 현지 주민과 콩고민주공화국 거주 중국 동포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3: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2: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산과 바다를 건너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상호래를 이어주고 있는 책향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반구 가을의 바닷바람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륜방대학의 오래된 건물 사이로 난 긴 복도를 스쳐 지나갑니다. 최근 브라질의 중국 도서센터가 이 책향기 극한 캠퍼스에서 공식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향후 이곳에서는 문화살롱, 주제강연, 독서공유 행사 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도서 상호번역, 학자 상호교류, 청년교류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리오데자네이로 주제 중국 총근이라는 것입니다. 접견실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강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링만 따지는 협상 테이블도 아닙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호기심과 선의를 간직하고 함께 이 공간을 찾습니다. 이곳에서 이들 양방향으로의 리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진정한 신뢰가 꾸준히 쌓여집니다.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2025년 5월 중국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론단 제4회 부장급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측은 단결, 발전, 문명, 평화, 민심교류 등 5대 프로젝트를 함께 가동했습니다. 지난 1년간 각종 문서에 담겼던 공감대와 비전들이 구체적인 실제 사업으로 현실화되면서 중국 라틴 아메리카 협력은 꾸준히 심화되고 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국 라틴 아메리카 문명대화론단, 싱크탱크론단, 발전론단이 잇따라 개최되고 중국 문예단체 문화순회전시회, 영화제, 영화주간 행사가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진출하며 현지에서 중국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우루과이 등 국가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범 시행하고 중국 라틴 아메리카 항공로선이 계속 증가하면서 인적 왕래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라틴 아메리카 청년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하여 라틴 아메리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요소들도 전례 없는 속도로 중국에 들어와 따뜻하고 진실한 존재로 되고 있습니다. 4월 말 브라질 지휘사 카스텔리아르는 소프라노 가수 마릴리아 바르가스, 기타 연주자 파비우 자논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관객들에게 특별 콘서트를 선사했습니다. 브라질 사회학의 고전작품 브라질인 브라질의 형성과 의미의 중국어판이 출간되고 메이코마야 문명특별전이 한남박물관에서 관객과 만나기까지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축구스타들이 규주 농촌 축구 슈퍼리그 경기장에 등장하기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예술, 사상, 열정은 중국 땅에서 점점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라틴 아메리카 각지를 다녀보면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예전에 중국 라틴 아메리카 협력을 논할 때는 콩, 광산, 항구, 철도 등을 위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교실, 극장, 서점, 소셜미디어, 청년들의 일상 등 곳곳에서 서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고 미시적인 양방향 교류가 중국 라틴 아메리카 관계의 더욱 심층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열독이 파편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일상에서 책은 하나의 느림 매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림 덕분에 책은 대체 불가능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문명 사이의 리해와 교감은 바로 책장을 넘길 때의 머무름과 생각 속에서 서서히 축적되게 됩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는 매우 가볍지만 아주 멀리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청년들이 문자를 통해 거듭 중국

0: 우월러야고 중국 독자들이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의 글줄 사이에서 모나먼 대륙의 숨결을 느낄 때 중국 라틴 아메리카 사이의 산과 바다를 넘는 인연도 책 향기로 인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팬송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봐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설아입니다.
0: 우리나라에서는 기층위생의료기구에 대한 중시를 돌려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병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가정의사 계약을 체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좋은시성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연길시 건공과도 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 강연주임을 모시고 가정의사 체결과 연길시에서 제공하는 기층공공위생봉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10386번, 210387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정책, 법률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대중봉사를 위한 민생열선이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고락을 함께하렵니다. 210386번, 210387번 매주 화요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길시 건공가도 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 강연주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반갑습니다. 5월 19일은 네, 16번째로 맞는 세계 가정의사의 날이었는데요. 연길시에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였습니까?
2: 네, 맞습니다. 매년 5월 19일은 세계 가정의사의 날입니다.
0: 네. 네,
2: 올해는 제16회 세계 가정의사의 날을 맞이하였으며 주제는 계약은 실감나게, 서비스는 온기 있게입니다.
0: 네. 네,
2: 이날을 제정한 이유는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 관련 혜택 정책을 널리 알리고 의료팀과 주민들 간의 거리를 좁히며 건강 서비스가 현장에 내려가도록 하고 주민 건강이 제1차 방어선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0: 네. 네,
2: 이에 연길시 위생건강과 의료보장국은 올해의 주제에 맞추어 19일 당일 연변병원 정과진료팀과 6개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과 협력하여 인민공원광장에서 대규모 무료진료 및 가정의사 현장계약서비스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0: 네.
2: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혈압 혈당을 측정해주고 의료자문 만성질환에 대한 지도, 올바른 약물 복용 설명을 해주는 동시에 계약 서비스에 관한 혜택 정책에 대해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계약 등록 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0: 네.
2: 같은 시기에 4개 향진위생원에서도 각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마을과 농촌을 찾아가는 무료진료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집중 홍보 활동을 통해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 내용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이 계약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참여 적극성을 높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기층의료 서비스의 따뜻함과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 네.
1: 네. 그렇다면 현재 연결시의 가정의사 체결 상황은 어떠합니까?
2: 2016년 국가에서는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고 연길시도 이에 발맞추어 계약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6개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과 4개 향진위생원 및 각 마을 보건실을 기반으로 하여 가도, 향진, 지역, 촌이 주민들에 대한 계약 서비스에 관해 전면 적용을 실현하였습니다. 중점 대상에 관한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2: 고혈압,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 등 중점 대상의 계약 체결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체결에 따른 복무도 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2: 또한 기초질환이 없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가정의사팀은 전화방문, 가정방문, 기관기업방문을 이용하여 건강강좌와 무료진료를 통해 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주민이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를 알게 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가정의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개인의사와는 같은 겁니까?
2: 사실 둘은 꽤 차이가 큽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가정 이사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전속 개인 이사가 아닙니다. 네. 가정 이사는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정과 이사, 우리가 말하는 챔커 이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보건 이사를 포함하며 시병원과 중요원이 전문 이사와도 연계되어 하나의 가정 이사 팀을 구성합니다. 네, 각 구역 향진마다 담당 팀이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상 진료와 건강 관리를 책임집니다. 직원들이 직접 전화로 계약을 권유하는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잘 모르거나 계약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한 가지 안심하실 점은 계약은 전액 무료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이나 향진위생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찰료와 주사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 간단히 말해 가정의사는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지켜주는 건강 관리인입니다. 예, 평소 감기, 발열, 두통, 어지럼증 같은 가벼운 증상이 있으면 가정의사에게 바로 연락해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으면 됩니다. 굳이 큰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줄 서서 기다리는 수고도 덜수 있어 편리하고 속 시원합니다.
1: 네, 그러네요. 자, 그럼 가정의사팀은 보통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 진료와 관리가 가능합니까?
2: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영길시의 가정이사는 단순한 1인 서비스가 아니라 전문 의료진이 팀을 이루어 운영됩니다. 주로 정과의사, 간호사, 보건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립병원과 시중요원이 각과 이사들과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내 다양한 환자분들이 이곳에서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감기, 발열, 허리와 다리 통증 같은 흔한 질환은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고,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전용 건강 기록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약물 복용과 건강관리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노인, 6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도 각각에 맞는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난치병이나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담당 팀이 즉시 상급 병원으로 신속 전원을 도와드리며 상태가 안정된 후에는 다시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으로 내려와 지속적인 재활과 회복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전방위적으로 돌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가정의사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2: 가정 이사와 계약하면 매우 풍부하고 전방위적인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소 두통, 감기, 위장 불편 등 흔한 질환이나 다발성 질환은 가까운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서 진료받을 수 있으며 상응한 진찰료와 주사 비용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은 개인 건강 기록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진행하고 약물 복용, 식이요법, 운동에 관한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예방접종과 성장발달 모니터링, 임산부의 산전검사와 산후건강 회복방문, 노년층을 위한 연간건강검진 및 중위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상담 및 가정 내 건강관리 지도 서비스도 제공하며 복잡하거나 어려운 난치병의 경우 상급병원 과 신속히 연계하여 전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0: 그래요.
1: 네, 너무 좋네요. 그럼 이약 처방과 추적 관찰 외에 의사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0: 그럼 이 가정의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2: 분들이 따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매우 편리합니다.
0: 네, 한 번만 이제 방문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2: 자동으로 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가정 의사를 계약하면 특정 의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 또 지정된 가정 의사가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시 바꿀 수도 있습니까?
2: 가정이사와 계약할 때 특정 이사나 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2: 저희는 모든 가정이사팀이 명단, 전문 분야, 연락처를 공개하여 주민분들이 필요와 신뢰도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2: 이후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시면 가정이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네.
2: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이며 만료 후 다른 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네.
2: 계약 기간 중 혹 불만이 있으신 경우 해당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이나 향진위생원에 신청하시면 확인 후 변경해드립니다.
1: 네. 네.
2: 이 과정 역시 전액 무료이고 간편하며 주민이 자율적 선택권을 보상해드립니다.
0: 네.
1: 네. 자, 외지에 놀러 갔다가 혹은 깊은 밤에 갑자기 아플 때도 이 가정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2: 네. 영길시 각 동네 마을 이리 유체단체방에는 가정의사팀 직원들이 이미 참여하여 있습니다.
1: 네. 네.
2: 평소 외출하여 진료받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언제든지 단체방에서 건강 관련 질문을 하시면 빠른 답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네.
2: 다만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나 건강 상태가 위중한 경우에는 생명 안전을 위해 반드시 먼저 120 구급대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1: 네. 네.
2: 이후 상태가 안정되면 가정의사팀이 후속 진료, 재활, 회복 관리 등 건강 서비스를 다시 제공해 드립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소개를 듣다 보니 이 봉사 항목이 다양한 것 같은데 현재 가정의사 계약을 또 체결한 이 주민들의 리용 상황은 어떠합니까?
2: 현재 영길시 가정이사 계약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0: 네. 네.
2: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민 만족도는 8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0: 네.
2: 취약계층, 즉 노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만족도는 더욱 높습니다.
1: 네. 네.
2: 주민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점은 응답이 신속하여 유체시나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이사와 상담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만성질환, 추적 관찰, 약물 지도, 가정 방문 서비스 등이 매우 정성스럽고 철저하다는 점,
0: 네. 네,
2: 그리고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0: 네. 네,
2: 물론 저희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 내용과 방식을 최적화하여 가정이사가 진정한

0: 주민 건강이 파수꾼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네, 가정의사 봉사는 집 주변의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서 제공한다고 하는데, 연길 씨의 여러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0: 최근 몇 년간 연길시 기초 의료기관의 변화는 매우 큽니다.
1: 네.
0: 기관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참새는 작아도 오장이 다 갇혀 있다는 말처럼 각 기관은 전과 문진, 종이 문진, 편의 문진을 중심으로 외과 처치실, 약국, 조사실, 영상실 등 기능 부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 의료 장비 외에도 흉부 엑스레이, CT, 초음파 제시동기 등 첨단 의료 복대 입체 교차로 북쪽에 있어 눈에 잘 띕니다. 특색 진료 과목은 성인 및 아동국이다.
2: 네, 소장님. 네,
1: 잠깐만요.
2: 전화 한통 걸려왔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3: 처음 프로젝트 나트상규 한도 제가 지금 위에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2: 네.
3: 가정 인사한데 이게 참가하려면 어디가 어떻게 수속합니까?
2: 환자분 지금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3: 한 북상가에 거주하고
2: 북상가도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네,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대 그 입체교 차로 북쪽에 있습니다.
3: 가도 판사처 그러니까 판사처인 게 아니라 가도 저기 사회구역 병원입니까?
2: 네,
0: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거기 가서 어떻게 누구 찾으면 됩니까?
0: 주민 신분증을 가지고 가도구역 위생봉사 중심에 가서 도전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 문진에 가셔도 됩니다.
3: 그래서 여기 만약에
2: 아래는 이제 신흥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0: 신흥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은 북대시장 뒤편 골목에 있습니다. 특색 진료 과목은 부인과 진료실로서 골반 저하로 인한 근육복원 항목을 운영하며 연길시 중의원 정형외과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전문의를 초빙해 중리적합기술로 경축통, 요통, 사지통 증 완화를 돕습니다. 특히 관절강내 약물주사요법은 환자의 관절 가동 범위와 통증 증상을 현저히 개선하여 노인 환자 치료의 첫 번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은 현재 북산소학교 서쪽 캠퍼스 맞은편으로 이사했습니다. 특색 진료 과목은 만성 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표준화 대사 질환 관리과를 설립하여 당뇨병 진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습니다. 이과는 연길시병원 내분비과와 연결되어 있으며 환자의 치료 계획에 시립병원 전문의가 전 과정 참여합니다. 덕분에 시립병원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은 하남 파출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특색 진료 과목은 안과로 안저 관련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 선생님은 모두 상급 병원에서 퇴직 후 재고용된 분들로 경험이 풍부하여 건강 검진과 진료 서비스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은 전남 홍수린 아파트 맞은편에 있습니다. 특색 진료 과목은 표준화 재활 치료실을 구축하여 사지 재활 및 변마비 종합 치료를 진행합니다.
2: 네, 그렇군요. 정책에 의하면, 네, 기층 위생의료기구에서는 관할 구역 내 주민들에게 12가지 기본 공공위생봉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봉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먼저 주민 건강 档案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관할 구역 내 모든 상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기록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록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건강 기록이 수립되면 바로 전담 강상 이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이사는 기록 정보를 바탕으로 전 생에 걸친 연속적으로 예를 들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이 방문 계획을 조정하거나 임산부에게도 실질적인 임신, 출산 관리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병 진단

0: 시에는 의사가 건강당한을 통해 신속히 상태를 판단하고 더 정밀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민이 거주하는 기층병원에서는 건강당한이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적으로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기초 의료기관 직원이 전화를 받으실 때는 인내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네.
0: 건강 기록 완비 작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네, 또한 건강 당한 수립 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우리나라는 주민 건강 당한 관리에 대한 엄격하고 완비된 비밀보호 제도와 기술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건강 교육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는 관할 구역 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과학 지식 보급입니다. 현재 저희 기층병원이 가정의사 팀은 각 동네 주민 자치회의 단체 위챗방에 모두 주입했으며 정기적으로 건강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0: 아동 건강 평가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산부 건강 관리입니다. 임신 중및 출산 후 산모와 아이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은 노인 건강 관리입니다. 예, 이 프로젝트에서는 65세 이상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노년층이 흔한 질병과 건강 문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홍보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검진하기 싫어요. 검진받아서 병이 나오면 속상합니다. 예, 이렇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이런 심정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에 대한 걱정은 곧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표현이 되어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 관점을 바꾸어 생각해 보시면 많은 질병은 초기에 증상이 없고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또는 일부 흔한 질병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교정이나 적절한 치료로 조절하거나 완치할 수 있어 오히려 고통도 덜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예, 물론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면 그야말로 건강 합격증을 받은 셈이니 더욱 안심하고 생활을 즐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매년 한 번씩 건강 검진을 꼭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공공위생 고혈압 및 2형 당뇨병 환자 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예, 이는 분기마다 한 번씩 질병 모니터링, 건강 방문, 약물 복용 지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중증 정신장애 환자 관리입니다. 이외에 결핵 환자 건강 관리, 전염병 공중보건 긴급사건 신고 처리, 그리고 중의학 건강 관리, 그리고 위생 감시에 관한 협력 등총 1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저희 어머니도 이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을 찾아서 이 신체 검사를 하시는데, 어떤 검사 항목이 있나요?
0: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1회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검진 항목은 기본적인 신장 체중 외에도 전혈구,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혈지 등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심전도, 복부 초음파, 흉부 엑스레이, 당화 혈색소 검사, 중리 체질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예, 저희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서도 무료 검진에서 간암 초기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긴급한 건강 문제점이 발견 시 즉시 해당 주민분께 알리고 상급 병원에서 정밀 검진과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여 이 환자분들은 이후 회복 경과가 매우 좋았으며 말 그대로 질병이 조기 발견, 조기 진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 그래요. 저기 또 발견한 것이 어찌 보면
0: 네,
2: 다행이라고 얘기할
0: 그럼요.
2: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려면 어떤 면에 주의를 덜려야 합니까?
0: 저희는 검진을 받을 노인분들께 검진 1~2일 전에 미리 직원이 전화로 안내를 드립니다. 예, 전화를 받으신 후 정해진 시간에 검진을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검진 당일에는 공복을 유지하셔야 하며 전날 밤 8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가벼운 식사를 하시고 음주와 기름진 음식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평소 복용하시는 약을 소량 임의원수와 함께 드셔도 됩니다. 예, 당뇨병 약은 체혈 검사가 끝난 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이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정 방문 검진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2: 그래요.
1: 이 신체 검사를 통해서 질병이 있음을 발견했다면 그 후속 치료도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서 가능합니까?
0: 네, 검사 결과 질병이 발견되면 상황에 따라 처리합니다. 네, 가벼운 질환은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이거나 향진위생원에서 대응 치료와 정기적인 방문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난치성이나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이견을 제시하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전원

0: 오늘도와 조과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시에 유생건강 보험국이 조정 아래 종요원이 전문의와 시립병원이 간호장들을 각 기층병원에 파견하여 원장 보좌 직책을 맡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실력 있는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배치됨으로써 저희 이뤄진 역량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초 의료진들이 실습과 학습을 함께하며 진료와 간호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께 집 앞에서 2급 병원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시립병원 및 종의원과 협력하여 기층병원의 원격 진료 플랫폼, 우리말하는 위안청 회전을 구축했습니다. 예, 진단이 어려운 질환의 경우 2급 이상 병원이 전문의와 직접 연결하여 원격 회진을 받아 주민 여러분께 기층병원에서 상급 병원이 전문 진단 의견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각 구역마다 그 진료 특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안과, 부과 이렇게 다르던데, 다른 구역의 분이 또 다른 구역에 가서 진료가 가능합니까?
0: 진료가 가능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체결은 한 곳에만 하면 용길 시내에서는 어디든 다 복무를 받을
1: 내가
0: 수
1: 뭐
0: 있습니다.
1: 굳이 그 북산가도에 살지 않아도 그쪽에 가서 진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2: 그래요. 만약 이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서 치료를 하다가 상급 병원에서 더 치료가 필요할 때는 어떤 도움을 줄수 있습니까?
0: 환자분이 직접 연락하시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우리 가정의사 팀이 绿色 통로를 제공해 드립니다. 네, 진료 기간 중에도 저희가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환자분이 상태가 안정된 후에는 다시 기층병원으로 내려와 지속적인 재활 조정, 정기적인 재진, 약물 복용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진료 흐름이 원활하도록 보장합니다.
1: 자, 우리 연결실에서는 또 AI를 이용한 검사 결과 분석도 진행한다는데, 이는 어떤 것입니까? 주민들은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0: 2024년에 연길위생건강국에서는 기층병원을 위해 인공지능 질병 조기 선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10개 기층병원이 모두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천만 건의 데이터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혈액검사, 성별, 나이 등총 24가지 지표를 통합 추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연변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심내혈관 질환 및 흔한 질병, 만성 질환이 조기 선별과 질병 위험에 대한 과학적 경고를 지원합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스템은 매우 지능적이고 첨단 기술이라는 점이고 또 시위생건강 의료보험국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주민이 혜택과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항상 상태에 있으며 신장병, 고혈압, 고지혈, 위장질환 등의 건강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조기 치료가 기층병원이 주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검사는 매우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평소 건강검진 시 우리가 말하는 쇄장골, 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항목인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층병원에 실시하는 65세 이상 노인 건강검진에도 이 검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주민들에게 건강당관도 작성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합니까?
0: 주민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건강당관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진료를 보러 오시거나 검진에 참여하실 때 또는 가정의사 계약을 하실 때 직원이 함께 도와드려 당관을 작성해 드립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한 특수 주민의 경우에는 가정 방문하여 기록을 수립해 드리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당안에는 개인의 기본 정보, 과거 병력을 포함한 건강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며 개인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2: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또, 연길시 건공과도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 강연 주임과 함께, 가정의사.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8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일관하게 중국 특색의 향촌진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향촌진흥 전략은 우선 법칙에 따라 실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14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대국에서 향촌진흥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대로 본다고 옮겨올 만한 기존의 경험이 없는 전무후무의 위대한 독창적인 장거입니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향촌진흥의 길은 우리 스스로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은 반면에 땅이 적어 그 모순이 아주 심각합니다. 가구당 경작지 면적이 겨우 유럽 연합의 40분의 1, 미국의 400분의 1 정도입니다. 1인당 땅 한 떼기, 가구당 고작 땅 10무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많은 지방의 농업 실태입니다. 이처럼 경작지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는 구미처럼 각지에서 대규모 농업을 발전시키고 대규모 기계 작업을 할 수 없기에 많은 지역에서는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해 소규모 농가와 현대 농업 발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향후 한 시기 동안 농민합작사와 가정농장이라는 두 가지 농업 경영 주체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0: 적으로 들어주고 이중 경영 체제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해 농업 경영 효율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풍부하고 유서깊다. 우리가 처음부터 도시화가 아닌 성진화를 제기한 것도 바로 도농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개혁을 통해 원동력을 창출하고 도농 융합 발전 체제와 기재 및 정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다원화한 투입 보장 기제를 완비해 농업과 농촌의 기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도시와 농촌의 기반 시설의 상호 연결을 가속화하며 인재, 토지, 자본 등 요소가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상호 유동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도농 간 기본 공공 서비스를 균등화하는 체제와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해 공공 서비스와 사회 사업의 농촌 보급을 추진해야 합니다. 호적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상주 인구에 대한 기본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며 도시에 진출해 호적을 올린 농민의 토지 도급권, 택지 사용권, 집체 수익 분배권을 수호하고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르는 것은 향촌 진흥 전략을 실시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입니다. 빈곤촌 금이초재현 향에서는 현시기 사업 중점을 빈곤 퇴치 난관 돌파에 두고 이 목표에 초점을 맞춰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2020년에 초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면 절대적 빈곤이 해소될 것이지만 상대적 빈곤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절대적 빈곤을 대상으로 하던 지금의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조치를 점차 상대적 빈곤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빈곤 구제 조치로 조정 하고 이를 향촌진흥전략구도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일찍이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하는 데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함에 있어서 각급 당위원회와 당조직은 반드시 령도를 강화해 전당과 사회 각 분야에 강대한 역량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이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700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윤옥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밤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수 없습니다. 쉴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밤이 오기만을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네, 들으실 첫 곡입니다. 리상길 가수의 고백.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

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륵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 누군가가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면서 네,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줄 겁니다. 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빛 속의 거리.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자욱히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햇살이 따사로운 날보다 흐린 날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선을 풀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스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네,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네, 고독의 잔상들이 네, 우리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네, 참 공공버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다양한 날씨의 색깔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먹구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표정도 있을 거고요. 네, 무언가 단단히 기분이 나빠진 모양이죠. 네, 그래도 엄마 옆에서 울기보다 저렇게 조용히 자기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이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게 몇 정거장 지나도록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이는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난 지금 무척 마음이 아파요. 응? 그 장난감을 안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量是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你的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纵澎湃，FM91.4，延吉，纵澎湃。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央人民广播电台，现在是新闻和报纸摘要节目时间。
1: 各位听众，早上好，今天是6月7号，星期日，农历4月22，北京多云转晴，26度到15度，